0: 반가웠고 마치 방송 선배님 보는 것 같아요.
1: 아니, 저는 원래 우리 동네 미술관 정말 좋아하는 프로였거든요. 네. 전 너무 흥분되는 게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시는 우리 정우철 도슨트님 옆에서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0: 네. 그리고 3월부터가 전시 성수기거든요.
1: 그렇죠.
0: 저희가 다닐 미술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네. 계셔서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1: 아, 저도 그러면 운동하신지는 않았지만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 잘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장소도 아주 멋진 곳이네요. 네,
0: 뒤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전통과 장인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서울 공예박물관입니다.
1: 네, 아, 저도 처음 와보는데 너무 외관부터가 멋지거든요. 네. 함께 들어가 볼까요?
0: 가보시죠.
1: 자, 이곳은 네. 상설 전시관이죠.
0: 네, 여기부터 둘러볼 건데 네. 여기는 직물관인데요. 네. 이 한국 여인들의 어떤 손재주 그리고 아름다운 미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1: 그래서인지 자수, 네. 꽃이 피다,
0: 아, 맞아요.
1: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텐데 과연 네.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0: 아, 좋아요.
1: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0: 가보시죠.
1: 이쪽에는 지금 와 엄청 큰 병풍 작품이 있습니다.
0: 화조도가 꽃과 새를 그리는 작품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이 꽃과 새가 그려지면 보통 어떤 다산도 상징하고 가정의 행복 네.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1: 하나하나
0: 유화물감이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1: 그러네요.
0: 하고
1: 네.
0: 예쁘네요.
1: 이쪽은 매화인 것 같고 네. 여기는 연꽃인 것 같고 화조도 옛날부터 이제 그림으로도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병풍을 만들 때에는 자수를 놓은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사실 자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에는 귀한 거였잖아요. 네.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귀족들이나 입는 옷에 그 자수를 새겨놨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임금이 입는 곤룡포에 이제 자수가 들어가고 네. 뭐 양반 귀족들의 결혼식 때 입었던 화롯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데에도 다 이렇게 한땀한땀 네. 정말 장인이 한땀한땀 딴 것처럼 예, 그렇게 손작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0: 저 이쪽에는 실로 그리는 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네. 보통 실은 그린다는 표현을 안 할 텐데 왜 실로 그리는 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네.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와, 어머, 이건 어떤 작품이죠?
1: 묵죽도 병풍이 있는데 네. 제가 이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0: 어떤 점일까요?
1: 이 네 개의 병풍 중에서 네. 딱 하나가 네.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0: 잘 살펴볼게요.
1: 네. 잘 보면 보이더라고요.
0: 어? 아.
1: 보이시나요?
0: 아니, 분명히 지금 이쪽은 실로 자수를 놓았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묵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묵으로 그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쪽은 또 자수와 묵이 섞여 있고.
1: 네. 섞여 있죠.
0: 네.
1: 그리기와 이 실로 짜는 게 섞여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두 가지 기법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기와 수놓기.
0: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하얀색 실로 대나무 위에 얹은 것도 어떤 겨울을 표현한 것 같은.
1: 아, 눈 온 것 같다.
0: 눈이 내린 것 같아.
1: 그죠. 눈 쌓인 것 같은 느낌?
0: 예. 자수예요.
1: 와,
0: 그러니까 사실은
1: 대단하다.
0: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회화 작품처럼 실로 그린 것처럼
1: 그러네요.
0: 예.

0: 서양 화가들이 19세기에 동양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왔었어도 그 색감에 되게 반했을 것 같아요. 아, 서양 작가들이. 네.
1: 지금은 이제 패배 붓으로 많이 네. 있는 그 화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0: 결혼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보니까 그럴 수 있네요.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해라.
1: 그렇죠. 인간의 염원. 행복의 마음. 자식 많이 낳고 부귀 영화를 누려라.
0: 그리고 바르게 자라 성공해라.
1: 살면서 복 많이 받아라. 뭐 무병장수 모두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0: 그러네요. 예.

설레 때에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런 옷을 입기도 했고요. 네. 이 자수의 문양이 남성, 또 여성, 그리고 유아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나뉘더라고요. 오. 남성에게는 어떤

0: 사슴과 사슴으로 놓아주고 아~ 복주머니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족두리처럼 이렇게 굴레라고 하는군요. 굴레. 예전엔 진짜 집집마다 바느질고리가 있어서 그렇죠. 골무가 있었는데 요즘 웬만하면 다 수선집에 맡기니까
1: 그렇죠.
0: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1: 네. 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골무를 끼고 바느질 하십니다.
0: 어, 정말요?
1: 하십니다, 아직도.
0: 규중치로 쟁론기하고 바느질 필요한 일곱 가지들이 막 서로 싸운다. 쟁론기 이런 아주 재미있게 의인화한 소설이 있는데 이 섹션을 보니까 그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네. 감아놓는 실타래도 네. 보이고 그다음에 자.
1: 이 장가요? 네. 와.
0: 바늘 주머니, 인두 다리미까지.
1: 개인적으로 이런 네. 자 같은 거는 네. 사실 지금 판매가 돼도
0: 그렇죠.
1: 많이 살 것 같은 느낌이라서
0: 굉장히 그리고 고가에 판매가 될 것 같은
1: 그러니까.
0: 그런 제품이
1: 네, 이 정도면 고가여야죠.
0: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자기네요. 네.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
1: 감싸다. 사실 보자기의 용도가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뭐
1: 물건을 때 감싸기도 하고 네. 장식도 쓰이기도 하고 또 이동할 때 들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또 특이한 건요 현대회화에 오브제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0: 아 요즘은 그렇기도 하죠. 예.
1: 미술관에 가면은 보자기만 그리는 작가도 있을 정도예요.
0: 아니 사실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전통 공예품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또 전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0: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사실 우리가 보자기 하면 물건을 감싸는 딱 작은 보자기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큽니다.

0: 기록의 보장이래요. 원앙처럼 잘 살라는 의미로 그 보내는데, 맞아요. 저희 집에도 아... 저희 한받을 때 쌌던 보자기가 아직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옆에 있는 건 사주 단자 보자기. 아. 저도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1: 네, 아, 그렇구나.
0: 자수가 놓아진 사주 단자. 아, 예. 네. 조각 보자기인데요. 네. 아, 말 그대로 조각조각 붙여서 그러네요. 네 폭짜리 큰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네요.
1: 그런데 저는 아까 멀리서 봤을 때 네. 약간 그 서양의 추상화를 본 듯한 느낌?
0: 아, 저는 이쪽 멀리서 걸어올 때 네. 약간 김환기 작품이
1: 아, 김환기도 생각나고 진짜
0: 생각이 났었어요.
1: 딱 추상화가 떠오른 것 같아요. 네.
0: 보자기만 그리는 작가가 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하나의 회화 작품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리고 현대 미술의 경향을 좀 봤을 때 좀 네. 특이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달 항아리도 그렇고 네. 이런 조각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과거의 일상용품이었던 것들이 이제 현대 미술에 와서는 회화의 주제로 사용된다는 게 네. 계속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일상과 작품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것 같고요.
1: 그럼요.
0: 우리 선조들은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었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곡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투리천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버리지 않고 모아서 한땀 한땀 엮어가면서 네. 또 그 정성과 노력으로 또 곡을 구하는 의미가 네. 있는 거죠.
0: 아니, 진짜 남은 자투리천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도 다 다르고
1: 아, 문의도,
0: 문의도 다 달라요. 그래서
1: 진짜?
0: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좀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조각부 그다음에 나머지는 색깔을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네. 너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진짜 이런 모습으로 저희 아버지 때도 이렇게 가방을 싸서 근데 보세요. 진짜 패션이라는 것도 요즘 MZ들 사이에서 호보백이 유행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렇게 메고 다니는 크로스백. 예.

0: 공예품을 꼽자면 네. 우리가 봤던 것들 외에도 도자기도 있을 거고요. 나전책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청자가 놓여 있습니다.
1: 그렇죠. 또 도자기 하면은 고려청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0: 예.
1: 사실 고려청자 하면은 이렇게 흙으로 빚은 도자기에 무늬를 파내서
0: 그렇죠.
1: 다른 흙으로 무늬를 만드는데 그런 상간기법도 유명하지만 사실 또 아무래도 빛깔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럼요.
1: 또 이 색깔을 비색이라고 하잖아요. 물총새 비자라고 하더라고요.
0: 물총새 비.
1: 네, 그 물총새의 깃털색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0: 청자 아트월이라고 네.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도자기 그 청자의 어떤 파편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1: 근데 참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네요.
0: 이것도 하나의 작품. 네. 너무 약간 모던한 현대 작품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도자기가 유약을 발라서
0: 네.
1: 약 1200도에 구워내게 되는데
0: 네.
1: 그때 그러면은 빛의 산란과 굴절 이런 거 맞게 되면서 그 비색이 확 살아난다고 해요.
0: 아~
1: 그래서 우리가 봤던 다른 전시 공간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0: 네.
1: 여기는 자연광이 들어오게 창문이 있죠.
0: 보통 빛이 바래거나 그런 염려들 때문에 전시실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창이 없기 마련인데
1: 맞아요.
0: 여기 지금 큰 창이 있었다는 건 이 청자의 빛깔을 정말 빛을 받았을 때 더 아름답게 네. 산란하는 그 모습을 감상하게끔 만든 거군요.
1: 맞아요. 청자 못지않게 또 아름다운 빛깔을 뿜어내는 공예품이 하나 더 있죠.
0: 네.
1: 나전이잖아요.
0: 나전칠기의 오색 찬란함을 재현하다.
1: 네.
0: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가보시죠.
0: 네.

0: 동해박물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네요.
1: 네, 아 근데 뷰가 네. 너무 좋은데요?
0: 오, 지금 구름다리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0: 옛날에는 왜 조금 부유한 집이다 하면은 안방에 자개장이 하나씩
1: 항상 있었잖아요.
0: 요즘엔 잘 볼 수가 없지만
1: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만들 때 뭐 조개 껍데기나 전복 껍데기를 갈아서 뭐 붙여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만드는데 무려 4명의 장인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0: 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군요.
1: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이죠.
0: 제작 공정이 20단계예요.
1: 20단계야?
0: 백골부터 시작해서 생치를 하고 또 입히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11번째 작업이 나전 위에 생치라고 나전 문양이 10번째에 와서 붙이는 거였어요.

0: 이렇게 광을 내기까지 20 과정에 거쳐지는.
1: 진짜.
0: 어마어마. 비쌀 수밖에 없네요.
1: 비쌀 수밖에 없네.
0: 괜히 요즘도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고. 요즘에. 가장 비싼데.
1: 그쵸.
0: 이 인건비를 생각하면 네. 4명의 장애인 이해가 됩니다.
1: 대단하다.

0: 오치를 하면 말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의외로요, 습도가 높고 장마철에 더 잘 마른다고 해요.
1: 아니, 말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건조시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건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신기한 게도 이 오칠은 습도가 높아야만 잘 마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습기를 좀 머금고 있대요.
1: 아.
0: 그럼 뭐가 좋냐면 당연히 방습 그리고 방충 효과가 있는 거죠.
1: 오, 굉장히 친환경적인
0: 네.
1: 그런 작품이네요. 예. 나전 장이 자개를 오리고 붙인다.
0: 야.
1: 아, 여기 진짜 아니 이 자개가 문양을 만나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0: 너무 아름다운데요?

0: 과정을 보니까 하나의 예술 작품이네요.
1: 그러니까. 아니 진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은하수가 야. 놓여진 것처럼

0: 이게 조명을 받으니까 진짜 아름답네.
1: 너무 예뻐요. 무지개 빛깔이 없더라고.
0: 자, 이곳은 이제 기획전시실이죠.
1: 네, 맞아요. 3층에서는 현대의 장신구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네.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아니, 저는 이렇게 뭐 귀걸이도 착용하고 반지도 했는데 우철 씨는 아무것도 없네요.
1: 네, 저는 사실 잘 안 찾아가지고.
0: 얼굴이 빛이 나서?
1: 아,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아나운서 분이셨네요. 제가 못 알아봤네요.
0: 네. 이야, 진짜.
1: 오.
0: 지금 규모가 우와, 이쪽 끝부터 저쪽 네. 끝까지.
1: 딱 봐도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0: 네. 아, 장식품의 기능을 넘어서 네. 어떤 전시인 것 같아요.
1: 그냥 하나의 예술품이네요.
0: 네.
1: 옛날에는 어떤 장신구가 어떻게 보면 권력, 부를 상징하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완전 예술품이 되어서 자신만의 시각 언어, 자신만의 생각을 풀어내는 관점이 딱 담기면서
0: 네.
1: 하나의 작품이 된 것 같아요.
0: 한국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작가들과 협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 전시를 준비하신 이효선 학예 연구사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2: 네, 저희 675점이 이번에 전시가 됐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진행된 전시로는 가장 큰 규모의 현대장신구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2: 전시는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1부는 그 주얼리 아방가르드라고 해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1세대 작가들의 그런 활동상을 보여주고요.
0: 네.
2: 2부는 그 현대장신구의 오늘이라고 해서 현대장신구 작가들의 작업을 세 가지 소주제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3부는 현대 장신구의 내일이라고 해서 세 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0: 와, 그럼 역사부터 미래까지 장신구의 어떤 폭넓은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1: 이 장신구가 예술성이 강조된 게 어떤 시대부터였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2: 20세기 이후에 국가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 전통적인 장신구가 재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문을 제기하고 특히 70년대, 80년대에는 오스트리아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좀 과감한 퍼포먼스를 전개를 하고 사회 정치적인 그런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0: 너무 놀라운데요?
1: 그러니까요.
0: 장신구는 그냥 정말 몸을 치장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실험을 했다는 게 너무 새롭습니다.
1: 네.
0: 역시 도슨트님 다르시네요.
1: 네.
2: 다 설명하기보다는
0: 네. 이건 너무 모던해 보이는데
1: 그러니까요. 사람이네요.
0: 사람이네.
2: 인간 현상입니다. 네. 그 김정우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이 좀 한 차례 좀 병치레를 하셨는데 그 좀 이렇게 그 병치레를 통해서 그 물의 소중함을 이제 깨달았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내포된 작품입니다.
0: 네.

0: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구입할 수 있냐?
1: 구입 가능합니다.
2: 구입 가능하겠죠. 엄청 비싸겠죠.
0: 그래서 뭐 그, 아, 네. 제가 또 아.
1: 착용하는 예술 조각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1: 아, 이곳에서는 저희는 국립 기관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고 작가와 개별 컨택을 통해서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피터 스쿠비키라고 네. 하는 작가인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남성 작가이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장신구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선구자 중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75년에 피부에 작은 금속판을 피부에 이식을 했어요. 안에 넣고
2: 자신의 피부에요?
1: 그거를 7년 뒤에 꺼내서 반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장신구 자체가 과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퍼포먼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 네. 염증이 안 생겼을까요?
1: 그러니까요. 또 저도 궁금한데 네. 사진이나 아카이브 자료로만 남아있어서 저도 좀 예, 여쭤보고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브리기테랑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가는 일부러 그 신체, 특히 여성 신체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선형의 스틸리스 구조물을 만들었고요. 네. 착용하면은 가슴과 여성의 가슴과 심장을 가리키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에바 아프스인데요. 네. 198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왔대요. 네.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좀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좀 작가만의 그런 작업을 풀어냈는데 칼날 반지인데요. 착용하면 일부 호신용품도 될 수 있을 거고.
2: 아니 안 그래도 저도 네. 칼날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지금 나사거든요.
1: 네네. 네. 그래서 뭐 뱅글도 되고 또 이 아이는 철조망 브로치라고 해서 착용자를 오히려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폐쇄성을 네, 드러낸 네, 아주 개념적인 작품입니다.
2: 전 전시 제목이 장식 넘어 발언이라서 장식과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고 약간
1: 개인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0: 그런 것 같아요. 작가의 철학이 더 들어가면서 네. 예술품으로 발전해버린 것 같네요. 네.
1: 그게 재료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고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획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습니다.
0: 2000년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1: 재료에 대한 탐구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런 소 내장으로 만든 그 목걸이라던가
2: 아, 이게 소 내장이에요?
1: 네. 그 소 내장을 압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네. 그 쌀로 만든
2: 네. 쌀이에요.
1: 네. 오! 쌀을 하나하나 작업 수공으로 작업해서 만든 귀걸이와 목걸이가 있고요. 네. 오, 브로치도 있네요. 그리고 개구리 껍질로도 작업을 했습니다.
2: 개구리 껍질이요?
1: 요 지금 갈색 부위가 개구리 껍질이에요. 특유의 무늬가 보이시죠?
2: 네. 네네.

0: 정면에 보이시는 작품은 정령제의 작품이에요. 3D 프린팅을 통해서 장신구와 브로치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체인을 이렇게 다발로 형성을 해서 일종의 신체의 그 상호작용성과 3D 기술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션 브로치라고 해서 안에 구슬을 넣어서 실제로 착용을 하게 되면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고
1: 작품들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아 저게 착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도 있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한번 착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신구가 있을까요?
0: 인터랙티브 영상을 통해서 간접 체험이 가능합니다. 한번 안내 드릴게요.
1: 네. 이 동그란 원 안에 서면
0: 어떤 작품과 매칭이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2: 네. 의상에 맞춰주는구나.
0: 네. 분석한 컬러 칩이랑 매칭된 장신구가 나오게 됩니다.
2: 컬러 나오는구나. 네.
1: 아 이런
0: 홍지희 작가의 선을 그린 한번 전시 작품을 찾아가 보는 책이.
1: 그러면 이제 찾아가 볼 수 있네. 네.
0: 의복 색상과 어울리는 작품 컬러 칩이 어떤 게 있을까?
1: 자 인식합니다.
2: 과연?
0: 같은.
1: 뭐야? 우리 뭐야? 약간 왜 통했어요?
2: 통했는데요? 운명적인 MC의
1: 아마 비슷한 톤의 색깔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0: 있네요. 방금 이번 작품 아니었어요?
1: 네, 맞아요.
2: 아, 그러네.
1: 달아보고 싶네요.
2: 네. 예쁘다.
1: 오늘 이렇게 친절한 설명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딱 맞는
2: 그러니까요.
1: 어울릴 만한 네. 작품도 추천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공예박물관은 이렇게 전시장 외에도 공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관이나 아니면 도서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 뒤로 보이는 것처럼 어린이 박물관에서 열리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뭐가 많죠?
2: 와, 대단한데요?
1: 네.
2: 진짜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다 무료라는 거죠?
1: 무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또 9시까지 야간 개장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1: 이렇게 현실도 짜볼 수 있고 너무 예쁘게 그리고
2: 예쁘다.

0: 너무 컬러풀하게 예쁘게 그리는데?
1: 몇 살이에요? 예쁘다. 진짜 집중.
0: 그러네요. 아, 트리 있네.
1: 장식 넘어 발언 기획전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인 울브라이트.
0: 아,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그 브로치 외교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분이잖아요. 평화 무드일 때는 비둘기 브로치를 네. 그리고 약간 군사적으로 민감할 때는 미사일 모양의 브로치를 달면서 네. 약간 그런 자신의 감정을 브로치로 표현했죠.
1: 그렇죠. 우리도 뭔가 말 대신 척하면 통할 수 있는 시각 네. 언어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전시로 찾아올게요. 여기는 우리 동네 미술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상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에 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남기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꾸민 무대로 함께 해봤습니다. 대단한 무대였네요.
1: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뭔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멋진 무대 뒤에는 항상 뒤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온 시간들이 오늘 무대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해보시죠.

0: 네, 남기희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든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떤 팀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1: 네, 이 학생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용단체의 전공반 학생들이고요. 네. 좀 전에 무대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해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 아. 네, 우리 학생들 칭찬! 자랑 좀 해주세요.
1: 저희 학생들은 뭐든지 끝까지 하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라서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에도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특징인 장점인 그런 학생들입니다.
2: 아 어쩐지 그래서 무대에서도 막 빛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잘하더라고요.
2: 친구들이. 네. 선생님의 칭찬 듣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0: 저희 선생님은 겉모습으로는 여성스러워 보이시지만
1: 네.
0: 연습만 시작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테토녀로
1: 오,
0: 변신하세요.
1: 아, 테토녀.
0: 그리고 연습이 끝난 후 저희의 사소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1: 극찬인데? 와, 테토녀인데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가운데 천사도
2: 천사까지.
1: 까지 들어있는 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 좀 가르쳐 주실 때 평소에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우리 학생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제가 무용할 때는 호흡법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춤추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2: 춤추는 게 가장 행복하다.
1: 네.
2: 어쩐지 아까 무대에서 뭔가 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1: 맞아요.
2: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1: 아름다웠어요. 네.
2: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번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설레셨다고 들었어요.
4: 네. 무대라는 공간이 저는 보여주기라는 공간이기보다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1: 네.
4: 아이들한테도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될것 같고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될것 같아서 이걸 준비하면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1: 공연 연습하면서?
4: 네.
2: 간식 사주세요.
1: 아니, 쉬었다예요. 언제
4: 저희들은
1: 쉬어요?
2: 맛있는 거
4: 한
2: 좀 먹고
4: 번만 더
2: 싶어요.
4: 할게요. 이거를 얘기 많이 했었어요.
2: 아,
1: 어?
2: 한
4: 한
2: 번만
4: 번만 더
2: 더
4: 할게요.
2: 할게요.
1: 아, 아이들이요?
4: 네,
1: 아,
4: 그래서
1: 정말로요?
4: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쉬워 보여도 그게
1: 네.
4: 절대 쉽지 않거든요.
1: 그럼요, 힘든데.
4: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용수로서 좋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보람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1: 예,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 몰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순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4: 네.
1: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있을 것 같습니까?
4: 조금 있을 것 같은데.
2: 조금.
1: 그래요?
2: 네.
1: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 안 챙겨와서 혼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순서 틀려서 혼내실 때. 요거 좀 셉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다음. 가끔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세요라고 학생들이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이 연습할 때좀 무섭게 하실 때가 가끔 뭐 있을 수 있.
4: 네, 그러니까 계속 웃으면서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1: 예.
4: 조금은 단호하게 앞에서 좀 이끌어갈 때가 있긴 하죠.
2: 가끔인가요? 자주인가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1: 예.
2: 아마 선생님의 이 성실함까지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선생님 성함 남기희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에 도전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1: 예.
2: 자, 남!
5: 남몰래 연습 안 하면 바로 들키는
2: 기!
5: 기가 막히게 눈썰미가 좋으신
2: 희!
5: 희한한데 무서운 좋은 선생님입니다.
2: 원래 선생님들은 눈이 뒤에도 달렸다
1: 좋다는
2: 이러잖아요.
1: 얘기예요.
2: 예, 남몰래 연습을 안 하면 바로 들킬 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도전해볼 친구 있을까요?
6: 저희요.
2: 아, 네.
1: 그 남기희로.
6: 네.
1: 알겠습니다. 예, 남.
6: 남다른 열정으로
1: 기
6: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1: 희
6: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1: 아, 야, 이 삼행시를 또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는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무용수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자,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훈훈한 무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세 명이 함께 준비한 무대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고요. 네. 무대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를 하는 최수연입니다.
0: 네.
1: 팀이라기보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중 저희 막내들, 막둥이들인데요. 그 제가 낮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서 네. 이렇게 오늘 함께 무대를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 그러니까 막내 막둥이라고 부르셨던 네. 그만큼 선생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예.
2: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3: 처음에는 선생님을 TV나 유튜브 이런 데로만 봤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막 무섭고 그러진 않았어요?
3: 소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대화하거나 밥 네. 같이 밥 먹을 때는 편하고 괜찮고. 좋아요.
0: 처음 뵀을 때는 좀 떨렸고 저희도 연예인인데 저희 보고는 안 떨립니까?
3: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줘야 되죠.
2: 고마워요. 예.
0: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좀 엄하시거나 좀 무섭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같은 거를 지적하시거나 알려주실 때 가장 긴장되고 무서웠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2: 선생님 별명이 있다면서요?
3: 호랑이 선생님.
2: 왜요 왜요?
3: 네. 어흥아씨.
0: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진짜 호랑이를 닮으셨대요.
2: 선생님이요?
0: 안경을 그런 걸 쓰신다 맞아요? 그 얘기를 좀.
3: 그 선생님이 가끔 그 호랑이 호피무늬 안경을 쓰고 오실 때가 있는데요.
2: 호피무늬. 예.
3: 네.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오신 날에 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선생님이 혼내실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0: 호랑이로 변신해요.
1: 그러니까 민정 학생이 네. 유난히 혼나는 날이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0: 하필이면.
1: 네, 이제 벗을게요.
2: 호피 안경 등장하면 좀 그날은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겠네.
2: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1: 아무래도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좋아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많이 혼난 게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보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사실 속상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이 소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너무 제가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입니다.
2: 그러시겠어요.
0: 정말 아이들의 네. 소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안내자
1: 네.
0: 길잡이 같은 분이신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네.
0: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 있나요?
3: 제가 인스타로 선생님이 런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0: 네.
3: 그때 저도 한강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싶기도 했고.
0: 선생님 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3: 아니
2: 혼자서?
3: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2: 다른 사람들과
3: 런닝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런닝도 하면 한강 라면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0: 그러네. 꿀맛이죠.
2: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지금 목적이 러닝이 아니라 한강 라면이에요.
0: 그러네요.
1: 러닝을 꼭 해야 한강 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3: 그럼 러닝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같이 하고.
2: 한강 하면 라면이 또 빠질 수가 없죠.
0: 뭐 당연히 그렇죠. 예.
2: 한강 라면 데이트가 꼭 성사되길 또 기대를 할게요.
0: 그럼요. 네. 네, 정말 사랑스러운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자, 최수연 선생님과 그리고 두 친구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아, 오늘 이 무대를 보다 보니까
1: 네.
0: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 학창 시절을
1: 네.
0: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어떤
0: 아주
1: 학생이었어요?
0: 저 모범적이었고, 예,
1: 모범적이었고.
0: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1: 네.
0: 예, 그런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나고
1: 네.
0: 학창 시절 생각도 나는데
1: 네.
0: 아무래도
1: 네.
0: 왜 애틋한 선생님들이 떠오르게 마련이잖아요, 한 명씩.
1: 그렇죠.
0: 네.
1: 저는 근데 애틋한 선생님들도 다 떠오르지만 그렇게 저를 혼냈던 선생님들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0: 예.
1: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럼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0: 네.
1: 조우종 씨 왜 눈물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다음 예, 안내를 또 해주시죠. 네.
1: 네, 괜찮으신 거죠?
0: 선생님 존경합니다.
1: 자, 다음 무대에 이어서 또 어떤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마음이 잔잔해지는 대금산조 무대 잘 봤습니다. 이 팀은 어떻게 뭉친 팀인지 저희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는 교사 김재호입니다.
0: 네.
1: 오늘 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금 전공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반주를 위해서 타악 전공 학생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2: 네.
0: 그럼 원래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던 건가요?
1: 아, 저희 학교에는
0: 네.
1: 소리샘 예술단이라고 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 내외 각종 행사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국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이 공연에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그냥 모인 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0: 네.
2: 어쩐지 실력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0: 국립국악중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0: 네.
2: 이렇게 멋진 연주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3: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2: 네.
3: 처음 입학했을 때 전공 선생님들이 다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겁을 먹고
0: 겁나지,
3: 있었는데
0: 예.
3: 선생님을 만나보고 수업도 들어보니까
0: 예.
3: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고 특히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반전 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래요?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죠? 귀여운 캐릭터 예를 들면? 아,
3: 무민.
0: 무민. 그 똥똥한 친구? 아, 그런 친구를 좋아하시고 생각보다 덜 무섭고. 그러면 이 반전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 뭐 별명도 남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 혹시 있습니까?
4: 네, 두 가지
2: 두
4: 있는데요.
2: 개가
0: 네.
2: 있어요.
4: 네. 각퇴요정이랑 각퇴악마가 있습니다.
2: 각퇴요정?
0: 각태요? 명태 아니고? 명태, 동태, 각태? 무슨 각태가 뭐죠?
4: 아, 그 연주할
2: 각퇴가 용어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딱 들어주시는데 그쵸?
1: 네,
0: 이게
1: 그렇습니다.
0: 뭐예요?
1: 아, 이것은 타악기를 치는 채 이름입니다.
2: 아, 그러니까 요 각퇴를 들고 계신 건 맞는데
0: 예.
2: 요 하나를 가지고 요정이 되셨다가 악마가 되셨다가
1: 네, 그렇습니다.
0: 약간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좀 위협적이거든요.
2: 너무
1: 네, 그렇습니다.
2: 극과 극인 거 아니에요?
0: 그렇다고요? 위협적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5: 선생님이 각퇴를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셔서
2: 아.

0: 별명이 생겼고요.
1: 네.
2: 예.
0: 가끔 선생님이 대금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어. 그때 어.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악마 같으셔서 각퇴 악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1: 아.
2: 어. 각퇴 악마와 각퇴 요정. 오. 아주 대비되는 단어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극과 극이거든요.
2: 어, 그러면은 선생님 네. 표정으로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각퇴 먼저 각퇴 요정. 어, 요정 샤라란 어. 요정이다. 어. 약간 팅커벨 느낌 나고. 어. 자, 각퇴 악마. 아, 아, 이런 표정이 나와요, 진짜?
1: 선생님 표정 연기가 되시네요.
2: 어, 그러게. 어. 약간 연기가 되시는 분이다. 어,
1: 오늘은 각퇴 요정이신 거죠?
3: 그렇습니다.
2: 선생님, 이거 외람되지만 네. 대금 뺑뺑이가 뭡니까?
1: 어,
3: 아, 네. 저희 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긴 호흡으로 오래 불어야 되는데 아. 곡이 짧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수업 시간 내내 반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내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유.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같이 불고 저도 같이 붑니다.
2: 진짜요?
3: 네네.
2: 야, 근데 이게 악명 높은 좀 어. 수업이네요.
1: 선생님 방금 각퇴 악마 되셨어요. 방금 어. 아, 잠깐 눈빛이 아,
2: 표정이 그래요?
1: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만큼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좀 뿌듯한 순간 이런 때 언제 있으세요?
3: 어, 방금 말했듯이 이런 뺑뺑이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2: 힘들죠.
3: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10분을 못 넘기고 자꾸 어. 악기를 내리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제가 이제 각퇴 악마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겪은 학생들이 예. 중3이 되면은 네. 돌부처가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2: 늘었구나.
3: 네, 제가 뭔가 괴물을 만든 느낌이 나는데 우와. 그러면서 뭔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2: 그렇겠네. 진짜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2: 비슷한 상이에요, 저랑. 저희도 순하거든요, 그죠?
3: 네, 그렇습니다.
2: 예, 맞죠. 별로 크게 화내지 않아요.
1: 근데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3: 아직 미혼입니다.
1: 아,
2: 훈남이신데 네. 왜 결혼을 못하셨을까?
1: 아직 미혼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도와드려야죠. 우리 친구들 뭐합니까? 돌부처처럼. 오늘 나온 김에 선생님 장가 프로젝트 돌입해봅시다. 일단 공개적으로 선생님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4: 제가 할게요.
1: 네. 오, 네.
4: 우선 선생님은 겉으로 보시기에는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지만 속은 되게 따뜻하고 어. 또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어. 대금을 부신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5: 되게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고
2: 책임감이 강해서 가정을 이끌 수가 있다.
5: 네, 되게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2: 그렇죠, 결혼하면.
5: 네, 네, 네. 가정에 애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 애착이 많을 것 같다.
5: 어. 네.
2: 선생님의 이상형은 알고 있습니까?
5: 아이유.
2: 아이유. 선생님, 어. 아이유는 좀 심하네요.
3: 그렇습니다.
2: 결혼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3: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2: 어. 예, 노력 좀 하시고요. 네. 진짜.
1: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하세요. 자기 자랑.
2: 그렇죠.
1: 네.
2: 자기 피하시되니까. 네.
3: 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를 악마로 보지만 네. 저의 가족에겐 요정입니다.
2: 아, 근데 진짜 잘하실 것 같아. 예, 가정을 이루면은.
1: 네.
2: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더 있나요?
3: 네. 어, 오늘 이 무대가 학생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무대가 됐고 이런 무대를 주신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정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응원하는지 네. 느껴집니다.
2: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내년 봄쯤에는 좋은 소식 기대해볼게요.
3: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자, 각퇴 요정 김재호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만나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오늘 뭐 무대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또 제자들 간의 숨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까 더 빠져들게 되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듣는 감동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말 있잖아요. 존경하고 좋아하면 또 그만큼 닮아간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무대도 역시나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멋진 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해서 더 감동이 깊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면서 선생님과 또 제자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의 무대가 저희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국악에 대한 꿈도 더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은 씨,
1: 네.
0: 이 노래 들어볼래?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함께 감상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여러분,
0: 고맙습니다.

0: 번째 미션으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1: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 트렌드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하던 차에 EDM과의 콜라보를 좀 골라봤습니다.
3: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깨비가 나타나서 대신 벌을 주면 어떨까?
4: 제일 공들여서 준비한 미션이 이번 청춘이거든요. 무대에서 실수 없이 잘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5: 푹 빠져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저도 집중해서 무대 잘 마치겠습니다.
6: 청춘 극장이 아니라 개그 콘서트를 하러 왔습니다.
7: 화이팅!
8: 화이팅!
0: 세 명의 소리꾼이 K뮤지컬 창곡으로 대결하는 요즘 광대 프로젝트 청춘 극장. 오늘이 바로 그 대망의 마지막 미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작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이 무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과연 오늘 이 마지막 무대는 어떻게 꾸며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자, 이번 무대도요, 3차 미션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 심사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청중평가단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0: 오늘은요, 청춘을 주제로 한 창극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청춘,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누구에게는 반짝이는 추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청춘이겠지요? 김나니 씨 팀은 청춘을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무대 여러분의 취임새와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젠가 나는 청춘을 20살의 계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알게 됐다. 청춘은 나이로 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두근대는 순간에 피어난다는 걸. 엄마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햇살 가득한 거리에서 웃던 스무 살의 얼굴. 누군가를 사랑하며 설레던 심장. 꿈을 꾸며 지새웠던 밤. 그리고 엄마의 청춘이 된 나. 이제는 알겠다. 청춘은 세대를 건너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아릿하지만 눈부시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0: 혹시 다들 이 노래 아시나요?
1: 네.
0: 좋아하시나요?
1: 네.
0: 그러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더? 뮤직 큐!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은 이 노래가 라디오를 타고 여기저기 울려 퍼지던 1979년 초가을. 부산 진구 양정동 어느 주택가 골목으로 가볼까 합니다. 전봇대에 매달린 태결등은 깜빡거리고

모으네 가을비 푸슬푸슬 내리는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53분 깜깜한 저녁 저기 점순씨가 좁은 담장 사이를 폴짝폴짝 뛰면서 걸어오네요. 19살 점순씨는 금사동의 한 미신공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한다. 엄마 눈물 한번 삼키고 내 마음도 삼킨다. 동생 웃음 한번 보고서 내 마음도 붙든다. 페달 밟아 휘돌아가듯 내

시간이 자꾸만 자꾸만 흘러간다. 3년 딱 3년만 더 댕기고 관둔다. 그때까지 월급 단디 모아가지고 난 부끄럽지 않게 시집 가야 될까 이거. 극해야 우리 엄마도 내한테 미안하다고 안 가지. 왜꼬 엄마 기다리겠다. 아유, 못 산다 진짜.

마음 기특하다 점순 씨. 점순 씨는 정말 한 푼 두 푼 모은 월급으로 이쁜 거 이것저것 다 사서 뻑적지근하게 시집을 갔을까요? 시간은 흘러 3년 뒤 22살의 점순 씨는 뻑적지근한 결혼식 대신 엄마에게 미안해하며 펑펑 울면서 시집을 갔어요. 좁은 골목 끝

되어서도 바늘은 멈추지 않고 점심도 저녁도 미뤄둔 채

그렇게 점순 씨의 청춘은 흘러갔네. 네, 엄마의 청춘이 흘러갔네. 점순 씨의 청춘은 흘러갔지만 엄마가 소중히 꿰맨 그 시간들은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0: 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운과 감동 가득한 무대 꾸며주셨는데요. 네, 김난희 팀의 청춘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난희 팀의 무대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멋진 단편 뮤지컬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느낌이 맴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판소리의 강점 중에 하나가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존재를 관객과 소통하면서 잘 나눈 것 같습니다. 토니상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연출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0: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마음 이런 데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듣고 그것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고 소리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엄마의 그 사연을 너무 사연이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언젠가는 그 사연들을 꼬박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남부시장에서 커튼을 되게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 안 부끄럽나? 엄마 미싱한 게 안 부끄럽냐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엄마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무대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관객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이 자식 부끄러워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왜 우리 자식들이 나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무대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청춘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설레게 해줬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무대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요. 박현영 팀의 청춘 무대, 여러분의 박수와 추임새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5: 누군가는 청춘을 아프고 거친 시기로 여기곤 한다. 오죽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에게 청춘은 뜨겁고 따뜻한 순간이다. 매 순간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청춘. 실없는 대화가 보물보다 소중했던 청춘.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열렬하게 마음을 쏟았던 청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억. 나에게 청춘은 첫사랑으로 남아있다.

0: 또 우리 집 막내 삼촌은 여전히 할 일 없이 TV 앞에 죽치고 앉아 있다. 그때 마침 자기 집인 마냥 문을 벌컥 열고 삼촌 친구 광균 씨가 등장한다. 어이 브라더! 저자는 한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또 한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닭강정을 튀겨왔다.
1: 서재!
0: 삼촌! 삼촌!
2: 신체 맞기! 야
3: 서재야! 너 이제 들어가!
0: 닭강정 하나라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한다.
4: 야 너는 소장이한테 왜 그래? 소장이 이리 와서 요구르트라도 한 잔해. 갈 때 가더라도 요구르트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0: 역시 광균 씨가 인정머리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염치 없는 또 다른 삼촌 친구 김은석 씨 등장.

0: 와, 우와, 살바라다 살바리.
1: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2: 삼촌, 혹시 최근에 TV에 나온 적 있어요?
3: 이것이 요새 유행하는 핵인싸 스타일이야.
2: 우와, 삼촌 아이돌 같아요. 완전 멋져요.
4: 의사다. 너는 나이에 안 맞게 뭐하는 짓이냐? 어?
3: 아저씨가 뭘 알겠어요. 수준 떨어져서 말 섞기도 싫다.
1: 야 소장, 너 빨리 들어가라고 임마.
2: 알았어요.
1: 야 은서가.
5: 왜?
1: 넌 왜 그래 진짜?
5: 뭐가?
1: 아 나이 먹고 진짜 왜 그래? 어?
5: 야 너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집 애들을 건드냐? 이혼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 그렇게 잘나신 분이 왜 여태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어봤을까? 오 흰머리, 오 주름 짜글짜글한 것 봐. 친구야, 나는 너가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이유를 다 알 것 같아.
4: 얘가 뭘 모르네. 얘 여자친구 있었잖아.
5: 뭔 소리요? 난 금시초문인데.
1: 야 나도 한때는 괜찮았어.
5: 내가?
4: 우리가 과거를 아는디?
5: 궁궤?

숨바꼭질인데 왜 도망가?

0: 대박! 박현용도 구르는 재주가 다 있었네.
1: 근데 아까 들었지?
0: 뭐?
1: 한 번,
0: 한 번
1: 불면
0: 불면
1: 날아갈까? 어찌나 세게 불었던가? 응. 저기 모항산까지 날아갔잖아.
2: 야, 에? 원래 사랑은 다 그렇게 지켜주고 하는 거야.
1: 그러세요? 뭐,
0: 너의 사랑은 관상용이냐? 근데 자가 이름이 어떻게 됐냐?
1: 잉, 자가 아마도 근영 요구를 다녔다지.
2: 아, 야, 넌 그런 얘기라고 했어.
0: 근영 걸스 하이스쿨? 응. 나 거기 하는 걸스 참 많은데.
1: 이제 또 시작이다.
2: 에이구.
0: 나도 있었어. 근영 걸스 하이스쿨.

0: 8,000 학다.
1: 8,000 박네.
0: 저것이 아마도 초승달이지.
1: 초승달.
0: 딱 본 게 너하고 초승달하고 닮았구먼.
1: 뭐라니?
0: 너 참 이쁘다.
1: 미친 녀석!
0: 오랜만에 생각하니 설레이고 떨려온다. 그날의 기억, 그날의 떨림! 아! 세월이요.
2: 아이고.
3: 염병.
2: 아이고.
3: 저거 병이야, 병.
2: 왜 그래?
3: 그러고 보니 나의 그녀도 그냥 여고를 다녔었지.
2: 뭐?
3: 뭐? 긴 생머리, 오똑한 콧대, 앵두 같은 입술, 하얀 피부, 그리고 왼쪽 광대에는 귀여운 점이 하나 찍혀 있었대.
4: 잠깐. 초승달 같은 아이.
3: 아하.
4: 오똑한 노스.
3: 맞아.
4: 앵두 같은 마우스. 내가 아는 걸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3: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결정적으로 나가. 걔 이름이 뭔지 알아? 봐줘.
2: 예지?
4: 예지?
3: 그려, 이예지.
2: 뭐?
5: 그냥 여고 퀸타 이예지?
3: 그려, 네 첫사랑이자 나의 전 여자친구였던 이예지.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예지를 어떻게 알까?
2: 야, 예지가 너랑 왜 사겨? 예지가 왜 너랑 사귀냐고?
3: 아 그럼 사귀었으면 사귀었다고 하지 뭐 사귀었다고 할까?
2: 이 자식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야, 놀러 와. 야, 너 그런 말 한번 하지 마.
4: 아 친구들끼리 과거일로 싸우는 거 아니야.
5: 이혼남은 빠져 이 영포티야.
2: 야, 영포티? 예지 내 거라고 했지.
4: 들어와,
3: 야, 들어와.
6: 그래도 첫사랑 가지고 저렇게 혈기왕성하게 다투는 거 보니까 그들의 마음도 아직은 청춘인가 보다.
7: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어준 너무나 풋풋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잘 봤습니다. 네, 박현영 팀의 영포티 함께 하셨는데요.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평상 위에서 소리를 하실 때 앞에서 두 분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시는 그런 연출들이 너무나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소재가 아까 아버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느껴봤음직한 그때 그 시절로, 학창시절로 우리를 모두를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을 만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뽀송뽀송 기분 좋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정말 함께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멋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8: 감사합니다. 제가 저분들의 대학 시절 때부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7: 실제 이야기인가요?
8: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제 방송이니까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어떤 무대들을 저 팀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무대였고 우리 형님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국악인의 또 후배로서 오늘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7: 네. 이로써 유태평양 명창의 평가로 인해서 이게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9: 음악이라는 것은 그 시대성을 담고 있어야 되고 시대를 얘기하고 노래해야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나온 학창시절 나의 청춘은 어땠을까 라고 한번 되새김질 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놀았다.
10: 감사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팀인지 다들 짐작하고 계시죠? 네, 바로 이혜진 씨 팀인데요. 어찌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 이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이구나 싶다가도 어찌 보면 가장 어렵게 이 단어를 또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춘. 어떤 멋진 무대로 만들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추임새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아프니까 청춘이다. 솔직히 그 말 좋아하진 않는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 같아서 그냥 적당히 버티라고 하는 위로 같아서 훌륭한 어른이 되라는 말도 잘 모르겠다. 20살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 언제쯤이면 내 안에 진짜 어른이 자리 잡을까? 풀을 청 봄춘이라는데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푸르른 봄날일까? 지나고 나서야 청춘이 좋았음을 깨닫는 거라면 아직 몰라도 괜찮겠지. 청춘이 그렇게 빛나고 무슨 일을 해도 반짝이는 거라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눈물도 흘리고 아파도 하면서 그렇게 청춘을 온몸으로 맞이해 볼 것이다.

0: 죄송합니다.
1: 아 진짜 시끄럽게.
0: 어 죄송합니다. 어 방음이 진짜 하나도 안 되네.
1: 중인무황태. 안녕하세요 고객님.
0: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환불 기한이 지난 상품은 환불이 좀 어려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0: 죄송하면 다예요? 지금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1: 네, 고객님. 제가 큰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능해...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2: 아이, 그 사람! 진짜 진상이네요!
1: 네?
2: 여기 방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소리까지 다 들려요.
1: 아, 다 듣고 계셨구나. 아, 아까는 죄송했어요.
2: 뭐가요? 아, 벽 치신 거요? 아, 제가 시끄럽게 했는데요, 뭘. 아, 근데 눈 한번 딱 감고 시원하게 화 좀 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 이 젊음의 패기로다가 5, 6, 7, 8.
1: 젊음의 패기?

0: 나만 믿으라며, 조금만 고생하자며.
1: 미안,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어?
0: 몇 년을 벌어도 제자리인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1: 야, 난 노냐?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2: 삶에 어울리지 않는 말 보면

0: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저 솔직히 몰랐어요.
1: 청춘도 어차피 잠시 잠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니까 괜히 용쓰지 말고 포기해야.
0: 포기요? 포기하면 어떡해요? 잡아야죠.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고

0: 한번 해보자. 저 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1: 이러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힘껏 울고 털어내버리면 그만이야.
2: 웃으면서 오늘을 기억할 그날이 꼭 올 거야.

0: 문 열어. 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1: 너도 나도 잘 있냐고. 우리 모두
0: 행복하자고.
2: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는 이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3: 한 소리의 지평을 넓히려다 보면 두 마리의 거대한 공룡이 국악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클래식과 실용음악계입니다. 국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넘을까 참 고민이 되죠. 국악하는 사람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을 저는 사실 몰라요. 저도 그것을 깨보려고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이 틀렸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다 거짓말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다 맞아요. 그냥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팅!
4: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희진 씨가 갖고 있는 그 꼼꼼하고 성실한 연출들이 그 고민들이 진짜 곳곳에서 잘 보였어요. 벽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꼼꼼하고 성실한 연출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요. 음악도 너무 물론 너무 좋았고 그 청춘에 대한 믿음 그거 믿고 잘 음악하고 공연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네, 드디어 마지막 미션까지 마치고 최종 결과가 제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쳐주셨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최종 우승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하시죠? 아,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최종 2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팀 중 과연 어떤 팀이 2위를 차지하게 됐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최종 2위 바로 87점을 획득한 김난희 팀 축하드립니다.
1: 다들 훌륭하게 무대를 꾸며주셨기 때문에 등수는 사실 네, 의미가 네,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등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0: 이제 대망의 1위와 3위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점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3위 점수가 86점. 그리고 대망의 1위의 점수가요, 94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한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대망의 1위 박예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망의 1위는요, 94점으로 이혜진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3위는 86점을 획득한 박현영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등 소감부터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1: 정말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요. 1등해서 너무 좋고요. 젊음의 패기가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무대 보여드린 것만큼 저희는 아직 무궁무진한 음악과 생각이 많거든요. 이거를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전할 수 있는 소리꾼으로 더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위, 2위, 3위로 나누어서 발표는 해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보석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시라는 거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전통은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새롭게 피워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소리꾼 세 팀이 이 청춘극장을 통해 보여준 오늘의 무대가 우리 소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분들의 무대는 오늘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무대는 오늘부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이분들의 무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서 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한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엄마들의 세대하고 젊은 사람들을 세대하고 같이 어우러졌다는 것이 너무 듣기가 좋았고
3: 다양하게 공감할 수 있는 무대들이어가지고 왈칵 쏟았습니다.
4: 무릎장단도 치고 박수도 많이 치고 쉼새도 많이 넣고 즐거웠어요.
5: 창작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그 끝에 그 보람이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예술가로서 계속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창작 작업에 더 힘을 쏟도록 해보겠습니다.
6: 판소리를 시작하고 나니까 아, 이 오바탕에 있는 이야기만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창극, 음악극의 매력에 푹 빠져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술가 이혜진이 펼쳐나갈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만나면 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7: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뭔가 도전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겁이 많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또 그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어떤 제 열정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성장한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뭐가 됐든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노력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Culture.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같이 퍼!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경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서재희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우네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은 영상과 사진 촬영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플래시를 끈 채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마음껏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첫 영재 한음에 저희 국악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291회 영재 한음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고가신조 북천이 말타커넬과 편수대여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가사는 임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곡 편수대여 모란에는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제가 오이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시구!

영이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형이류 해금산조는 진양조의 느리고 깊은 선율로 시작하여 자진몰이에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장단으로 발전하며 해금의 섬세한 표현과 흥취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효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이어 다채롭고 익살스러운 장단이 흥겹고 아기자기한 맛을 담고 있는 곡으로 듣는 내내 귀가 춤을 추는 듯한 여운을 남겨준 이효린 선배님의 무대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서현 친구의 오봉산 타령, 느리게 타령, 풍부 타령입니다. 오봉산 타령은 봄날 오봉산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 심정을 노래하는 경기도의 통속 민요입니다. 느리게 타령은 황해도 운율 지방에 전승된 노동으로 남녀 간의 정을 엿가락처럼 늘리라는 의미를 담은 서도 민요입니다. 풍구 타령은 쇠를 녹이기 위해 용광로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하는 소리인 풀무질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황해도 지방의 민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서현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봄 소식을 전해주는 꽃들이 곧 인사를 할 것만 같은 마음속 설레임을 전해준 김서현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눈사람, 동백다령, 복조리입니다. 명고 정철호 선생님이 만든 남도민요로 눈사람은 눈 내리는 날의 풍경과 들뜬 마음을 표현한 곡이며 동백타령은 수줍어하는 산골 처녀의 순박한 정을 읊은 노래입니다. 복돌이는 한 해의 복을 기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새로운 날에 희망을 염원하며 만든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가야금 병장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며칠 전에 눈이 내렸지요. 펑펑 쏟아지는 새하얀 눈 속에서 예쁜 눈사람을 만든 행복한 기억이 있는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잠시 순수한 동심을 떠올리는 무대였길 바랍니다.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통영계 타령, 꽃 타령, 남도 새 타령입니다. 남도의 봄을 노래하는 민요 연곡으로 통영 개타령의 밝고 경쾌한 흥으로 시작해 꽃타령의 서정과 정치를 지나 남도 새타령의 깊은 소리로 마무리되며 봄날 자연과 사람의 정서를 소박하면서도 풍성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멍멍 멍멍 짖지를 마라. 재밌는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 통영 개타령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랫말이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한 꽃타령과 새타령을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구성진 목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 합설입니다. 작은 제금인 향발을 치며 주는 향발무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주는 아박무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우는 역할을의 궁중잔치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정제의 대표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

0: 수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궁중무용이었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절제된 춤사위와 아박과 향발의 음색이 어우러져 조화의 미를 물씬 느끼게 해준 화동정제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공연이 즐거우셨나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영재아님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고 국악 꿈나무 친구들의 꿈을 향한 노력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관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분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분홍악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운만의 중분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분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분홍악 장단에는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서재희였습니다.

셋.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0: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1: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0: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 안전점검.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사진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서울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틀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사진축제.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진을 만나다.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만을 위한 첫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을 전시, 연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 이제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특별히 조성이 되었는데요. 사진매체를 특화한 국립미술관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다양한 확장성 그리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진 매체가 가진 다양한 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사진의 집인 이곳에서 지난 4월 9일 2026 서울사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5년 만에 컴백홈으로 돌아왔습니다.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열지 못하게 되어서 처음 5년 만에 여는 사진축제라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참여 작가들을 또 컴백한다는, 불러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 그리고 그간 활동해온 다양한 중견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1: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3: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3: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1: 2부의 주제는 이동하는 집입니다. 타국을 집으로 삼아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집은 때론 기억과 언어, 정착과 이동 등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2부 전시장은 분단과 전쟁, 노동의 경험 속에서 집과 터전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3: 신인수 작가님은 사진작가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을 노동자, 그것도 일용직 노동자라고 칭하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신인수 작가님은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런 공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희생,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사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3부의 작가들이 바라본 집은 마냥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버티는 삶이 머무는 곳인데요. 청년,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집은 집이자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공간. 언젠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집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에 놓인 공간인데요.
3: 김민 작가님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주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도 같이 살던 연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를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떨어진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놓고 양쪽 벽에 대치시켜서 사진으로 나타낸 작품 시리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주제인 우리의 집에서는 집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신수아 작가의 비누입니다.
3: 뒤로 보이는 작품은 신수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커다란 구조물 4개가 솟아있고 일종의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메모 그리고 사진이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수아 작가님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벨을 누르고 샤워를 해도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작품에 남기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집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들은 우리에게 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4: 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대상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감정을 담고 사진을 찍으셨는지가 독자로서 다 온전히 드러나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5: 일단 저희가 생활하면서 되게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도 되게

0: 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나 단독주택 외관을 촬영한 사진,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변해가는 자연까지. 사진작가들은 집을 주제로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았는데요. 작가들은 집을 단순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자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로 바라본 겁니다. 전시 공간과 동선을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진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요. 사진작가와의 대화와 워크숍, 포토부스를 운영해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드넓은 사진의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 음악에도 아주 특별하고 우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명인데요. 아명은 본래 공명 외에 점잖고 우아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취타는 만파정식이라는 아명을, 여밀랑마는 만엽치호라는 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아명을 모티브로 창작 실내악 7편을 초연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수작1에서 음악이 품고 있는 숫자를 주제로 공연했다면 올해는 전통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김상욱, 김영상,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아명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통의 이름 위에 상상력을 더하다.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전통악곡의 이름과 아명, 그리고 창작국악의 만남. 차세대 작곡가 7인의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발견.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전통 악곡의 숨겨진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7편의 창작 실내악이 초연됐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인데요. 지난해는 숫자를 주제로 펼쳐졌던 수작, 올해는 7명의 작곡가가 이름을 주제로 전통곡을 재해석했습니다.
2: 수작 공연은 작년에서 두 번째 시리즈로 공연을 하는데요. 창작악단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도 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통악곡의 이름 또는 아명을 가지고, 아명은 우리 전통악곡을 우아하게 바꿔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과 아명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1: 이번 공연은 김상욱 작곡가의 절화, 김영상 작곡가의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 라예송 작곡가의 도드리, 이예진 작곡가의 만엽치요, 이재준 작곡가의 여민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황재인 작곡가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까지 저마다 색깔이 뚜렷한 작곡가들이 전통의 상상력을 더한 창작곡을 만들었는데요.
2: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곡가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아르코 창작음악제나 대한민국 작곡상, 그리고 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 동아콩쿨, 그리고 국악방송에서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온 작곡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전통 행진음악인 길구나의 아명은 바로 절화입니다. 김상욱 작곡가는 피리와 25현 가야금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걸음

김영상 작곡가는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을 선보였는데요. 트위터의 아명인 만파 정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0: 만파정식 지곡은 만 가지 파도가 멎고 그리고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잠잠해진 것의 이면에 어떤 움직임과 태동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여 작품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 쌓이게 되는 어떤 감정의 잔흔들을 음악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명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도라들미라는 뜻의 풍류음악 도드리. 라예송 작곡가는 단소, 산조가야금, 장구, 해금의 앙상블로 도드리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엽 치효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녹음했던 새소리들을 듣고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을 들으시면 특정한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통장단을 나오지 않지만 그 새가 가진 그 새의 리듬을 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예, 작품이 끝나면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 이재준 작곡가는 이를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즐거움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담았는데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와 훈, 노도, 편종과 같은 아악기도 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0: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여밀락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고 아정한 음악을 백성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되게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전통 악곡인 여밀락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악, 그리고 국악 작곡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국악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고허사의 악명은 황하청으로, 황재인 작곡가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맑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0: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무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1: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구성이 나올지 조금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 너무 흥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정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여기서 오늘 연주된 곡이 세계 어딜 나가서 바로 연주되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전통음악의 아명에 더해진 일곱 작곡가의 상상력. 수백 년 이어온 전통에 뿌려진 새로운 국악의 씨앗이 미래의 고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3: 네,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담긴 수작 2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파 정식에서 정적을 읽어내고 여밀락에서는 도파민을 떠올린 젊은 작곡가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창작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악기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를 활용한 건데요.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과 가능성을 다채롭게 탐구하며 더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고 하죠. 국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창작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서도소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바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이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저희 문화의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 네.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네.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4: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죠. 또 그 예.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네.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네.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이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이 별맞이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야.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 악단 또 외에 창작 악단도 있잖아요.
4: 네, 무용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 그래서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다음에 산조, 그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이 다 네. 포함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3: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예술감독까지 되셨어요. 네.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
4: 그렇죠.
3: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4: 정말 남다르죠. 사람도 남달랐고 네. 정말 그 들어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네.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 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네. 그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네. 잘 알게 되었고
3: 네.
4: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3: 네.
4: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 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3: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4: 네.
3: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4: 아,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3: 단원 관리도
4: 네, 삶 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3: 네네.
4: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3: 네.
4: 제일 또 중요한 일 것
3: 그렇죠.
4: 같아요.
3: 예.
4: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3: 네.
4: 예,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3: 그렇겠네요.
4: 예,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3: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3: 네.
4: 그다음에 포용.
3: 아,
4: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아유,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3: 네.
4: 네.
3: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서도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4: 그 서도 소리는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하지요.
3: 네.
4: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3: 네네.
4: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조금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3: 네.
4: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의 그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깊고 자주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성이라 그러면 이이이이이으으으으으 이렇게 흔들어서
3: 네네.
4: 내는 목인데 이 흔들어서 내는 목이 다른 민요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이렇게 촉급해요. 이 이런 게 이이이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3: 다르네요.
4: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걸 하면서 그 관서 지방 사람들한테는 네네. 벼슬을 주지 않아서 그 슬픔에 생겨났다는 소리이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3: 네.
4: 소리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만약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꺾어줘요.
3: 굉장히 힘이 있네요 정말. 네,
4: 꺾어주면서 그런 어떤 기백. 이게 또 느껴지고, 예. 그 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흘러, 끝을 이렇게 이 던지지 않고, 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3: 고개를 넘듯이.
4: 그렇죠.
3: 유려하게.
4: 예. 넘는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3: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4: 그러니까 흐르고 떨어지는 목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이 나는 그렇게 마냥 슬퍼할 수 없어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 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3: 그렇다면 서도 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4: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3: 네.
4: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3: 그렇죠.
4: 서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 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예.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0: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1: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0: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1: 네.
0: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1: 아, 전공을 한게 아닌데도
0: 아닌데도.
1: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장구도
0: 네네네.
1: 치시고.
0: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악기니까.
1: 어머머머.
0: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죠.
1: 그 당시에는 그냥
0: 네.
1: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0: 그렇죠.
1: 오.
0: 네.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1: 네. 항상 음악과 함께
0: 네,
1: 하고.
0: 음악과 함께였어요.
1: 예.
0: 네.
1: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 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 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육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 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0: 산타령,
1: 발매했는데,
0: 서도 산타령.
1: 네.
0: 네.
1: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0: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1: 누가
0: 하고.
1: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0: 아니요,
1: 스스로?
0: 이제, 예,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1: 예.
0: 이제 그 음악을
1: 하시는
0: 해주셨던, 예,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1: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서도 소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0: 네.
1: 지난해에 또 아주 뜨거운 무대가 있었잖아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가수 인순이 씨하고 두 사랑 이야기
0: 네.
1: 공연을 펼쳐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0: 네, 일단은 그 인순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었었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국악을 대중적인 분이 불러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더 앞서서 열어했었고.
1: 직접 부르셨어요?
0: 네.
1: 어머, 쉽지 않았을
0: 예,
1: 텐데.
0: 그래서 선생님 그럼 녹음을 해주세요. 제가 듣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선생님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녹음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잘 그분이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서도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어요.
1: 근데
0: 그리고,
1: 왠지 인순이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0: 네.
1: 느낌에서.
0: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신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살짝 일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서도소리 음반 내세요.
1: 어머, 그 정도로요?
0: 네, 정말 잘하세요. 네.
1: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0: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1: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0: 네.
1: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0: 네.
1: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0: 네.
1: 예.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0: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1: 네.
0: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럼 우리 국립공연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그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1: 국악 자체가.
0: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BTS에 들어간 삽입음악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또 이것이 좀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더 그분들 공연할 때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도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시작 전에 광화문 뒤에서 우린 이쪽에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1: 뭐한 분이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누구였는지 너무
0: 그분들이 보시면 저분 어쩌면 저러실까 하는데
1: 궁금해.
0: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예요라고 했을
1: 그러니까
0: 때 제가
1: RM일지 정국일지.
0: 정국이신 것 같대요. 왜냐면 그분이 대해서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1: 치마 같은 거 입으신
0: 여기
1: 분.
0: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1: 하얀색.
0: 예.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1: 맞아요. 지민하고.
0: 근데 정국 그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셨고,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0: 네.
1: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0: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녹음을 미리 했었어요.
1: 그 부분만요?
0: 그 부분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1절은 이제 제가 부르고 2절은 합창.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 있을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그 부분은 미리 녹음을 했었죠.
1: 아니,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아마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이 서약서도 쓰고, 네.
1: 비밀 유지 뭐
0: 예,
1: 그런 서약서요?
0: 예, 예.
1: 어머머.
0: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한테 뭐, 제가 뭐 어느 공연을 해도 나 그거 공연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1: 그러니까
0: 애기들한테.
1: 얼마나 자랑하고
0: 예,
1: 싶었겠어요.
0: 야, 선생님 BTS랑 공연한다? 이렇게
1: 얼마나
0: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 좋아했어요.
0: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광화문에 보러 간 아이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1: 거기 현장에 간 거예요?
0: 했는데
1: 어머머.
0: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선생님! 저 우리 선생님!
1: 너무 좋아했구나.
0: 그런
1: BTS
0: 모습을
1: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0: BTS랑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또 앞으로 좀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또 이틀 동안 열리죠?
0: 네.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1: 그렇죠.
0: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의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관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네. 이번 꾸미는 무대는 정말 사랑방에 맞게 아. 그 같이 관객과 아, 공연이 하나가 되는 네. 그런 공연으로 지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 외에도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대표 공연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많은 공연을 했는데 네. 예, 그 가장 주력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파토리의 확장입니다. 아, 그래서 기악은 이제 모든 것 기악 연주했던 선생님들이 연주하셨던 곡들이 한 다 100년 이상이 넘어가니 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와. 음악을 전통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자. 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산조라는 곡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해왔는데 네. 사실 다른 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1: 왜요?
0: 옛 어른들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음악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또 잘 못 만들었을 때 네.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못 만들어서 괜찮다. 버려도 괜찮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또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괜찮다. 만들어봐라. 우리가 용기를 줄게. 네. 우리가 추임새를 해주마. 와.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음악이 좋은 음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걸 네. 좀 확장해서 좀 키워 가보자. 네. 그래서 그런 그 음악 또 성악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에 전기공연에서 다시 그리는 노래로 이제 했는데 네. 거기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무대로 옮겨서 불러서 다시 대중화시키자. 네.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레파토리를 더 확장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과 그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네. 만나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0: 네.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네.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번화 돌리기 뭐 또 뭐
1: 너무 재밌잖아요.
0: 네, 재밌죠. 네. 또 재담 소리, 네. 또 사자놀이, 뭐 또 줄타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주고 그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그 재담 좀 올려주고
1: 재밌겠네요.
0: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해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 그 나가는 거죠.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1: 네. 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네. 주인 30일에
0: 그렇죠.
1: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네. 오시면 됩니다.
1: 격주로.
0: 네.
1: 오, 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0: 오세요.
1: 네. 예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아니면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서도소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네. 희망 이런 것들을 과연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네.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네.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 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안을 순 없지만 네.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네.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0: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좀 많으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네.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 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0: 네.
1: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사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1: 맛있다.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술래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어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올해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 해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0: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 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1: 내어봐라!
2: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한 웅? 웅? 죽게 되고
1: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2: 금색 주파 거북 연녀
3: 이 노래
1: 들어볼래?

위해서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 정동극장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연희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들을 새로운 창작춤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도출해보자라는 그 정도의 기획 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조명의 형태 그리고 영상의 모양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조금 같이 고민하면서 느끼려고 노력하시면서 본다면 작품이 끝날 때쯤엔 아, 이 작품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놈아, 어디를 그렇게 가자는 게야? 어이구, 이놈이 젊어서 그런지 체력도 좋아. 안 힘들어 이놈아. 어이구, 어? 다리 아프냐? 에휴, 그래. 후차. 어이구, 좋았냐? 아, 나도 좋다. 아이고, 이놈이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누. 어? 아니, 날이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아, 이제 내려와. 오이치. 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나는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한다고. 아, 힘들어 죽겠어. 너도 갈 거지?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자, 가자. 어이구, 어이구. 아이, 천천히 가자, 이놈아. 어이구. 이놈이 신났네, 신났어. 산 좋고 물 좋고 어절 씨고 좋다.
1: 우동아, 초월의 세계로 넘어가서 그저 춤추고 노래하고 놀다만 오지 말고, 아,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한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 보는 건 어때? 어떻게 생각해? 넘어가 말어. 아, 넘어가 말어. 넘어가 말어. 넘어가 말어. 그래, 어디 한번 넘어가 보자. 아, 차차차, 잠깐. 갈 땐 가더라도 불은 그고 가야지. 땅줄을 타고 넘어간다. 가세 가세 넘어 나가세. 덩따 이동.

0: 여보게들! 넘어갈 때 가더라도 한상 놀고 가세그려!
1: 좋지!

0: 이제 그만 넘어가 볼까?
1: 좋지!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호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기말고사 끝나고
1: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려고 왔습니다.
2: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놀이공원 와서 풀라고 해서 왔어요.
3: 놀이공원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1: 행복이다.
4: 자,
0: 우리 이제 버스킹하러 가보자.
4: 파이팅!
0: Let's go!

0: 멤버들을 한 명씩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밴드의 비주얼과 강렬한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
0: MZ 소리꾼 김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다음은 태평소 김진원! 예,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죠. 그리고 저희 밴드에서 도도함을 담당하고 있는 해금 김하은! 장단을 담당하고 있는 드럼 홍대항! 그리고 저는 밴드에서 선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고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옥고지라는 뜻은 잔치나 축제를 뜻하는 네, 순우리말인데요. 저희 음악이 잔치나 축제처럼 이렇게 흥을 나게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후회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판사판이라는 노래인데요. 조선시대 때 가요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때 유행과 캐주얼한 전통을 네, 저에게 이판사판에 담아가지고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저희가 이 입반사판 노래를 하고 나면 체중이 거의 1kg씩 줄어 있습니다. 땀이 지금 거의 지금 흘러내리기 직전인데요. 땀이 많아서 더 많이 빠지는데 어떠신가요? 입반사판 부를 때.
1: 저는 독감으로 1kg도 안 빠졌는데 입반사판 하면 3kg, 4kg 빠집니다. 아 지금 오늘 다이어트 너무 이미 끝났어요.
2: 그런 사람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한오백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민요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의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국악을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들려드릴 한오백년은 저희 어떤 그런 고민이 이렇게 담겨 있고 고단한 어떤 삶, 한 그런 거를 아주 세련되고 긴장감 넘치는 이제 가요 형식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0: 저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그쵸, 롯데월드의 그쵸 민속박물관이죠. 이곳에서 공연을 하게 될 줄은 예, 상상도 못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뭔가 딱 이 식당가 쪽으로 딱 들어섰는데 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것 같은 약간 선비라 예, 선비 체질이라 예, 너무 좋았는데요.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멤버들도 여기 처음 와본 멤버들이 있어요. 네, 하은 씨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1: 이런 공간이 있는지 사실 전 몰랐는데 외국인 분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기시면서 한국을 알리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혹시 여기 와가지고 좀 미리 좀 둘러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2: 그 앞줄 되게 아리따우신 여성분 계신데 혹시 한번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본인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2: 아주 센터로
0: 한번 예,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계신데. 예. 네. 아,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기 롯데월드 와서 사실 여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삼성에서 왔는데 저기 남문 쪽에 보면 삼성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삼성 화이팅.
0: 삼성 팬이시군요.
3: 아, 그래서 왔더니 이 여기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목꽂이를 만난 게
0: 운명이.
3: 이게 정말 운명이 아니었나.
2: 삼성이어준
3: 목꽂이 화이팅.
2: 삼성 목꽂이 화이팅입니다.
0: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다면은 해금 멤버의 저기

0: 어머님 아버님께서 한번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익산에서 온 하은이 아빠 김경신입니다.
0: 어디가 좋았는지.
1: 예, 저야 항상 우리 딸을 응원하러 다니는데 민속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항상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아, 저희 응원을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 해주신 네,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저희 미인 여성분, 네, 저희가 사인이 담긴 조선 버스커즈 응원 수건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자, 그 다음 곡 저희 자작곡 한몽이란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원하는 꿈을 꾸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커가지고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사연을 한 번씩 읽어볼까요?
1: 잠실 놀이공원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여기 놀이공원 안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와봤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아기자기 미니어처가 정말 많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 놀이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고 뭔가 전통과 이런 우리나라의 되게 재밌는 부분을 또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소감, 젊은 분들이 우리 가락을 연구하고 멋지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교복 입고 롯데월드 여행 온 날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가족끼리 교복 입고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시구나. 아, 저는 학생이신 줄 알고.
2: 아, 저도,
0: 아우, 너무 학생 같으시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1: 저는 진짜 복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어쩌다가 이렇게 놀러 오시게 됐고 저희 이제 목고지를 발견해서 버스킹 보게 되었는지 또 소감 어떤지.
3: 교복이 제가 들어갔을 때 사라졌고 졸업했을 때 교복이 다시 부활을 해서 교복을 한 번도 이제 제 평생 못 입어본 거예요. 그래서 넷이 다 이렇게 저 때문에 빌려서 입고 같이 이렇게 다 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속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공연을 하고 계셔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혹시 아버님도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말 사랑꾼이신 것 같으세요. 이제 교복도
4: 네, 좋은 거, 저기 공연 많이 잘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뜻깊은 날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되게 아파요. 아파서 이제 중증 환자가 된 지 5년째 됐는데 원래는 제가 5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기 온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역시 오래 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고맙습니다.
1: 저희의 공연이 또 이 여러분들 삶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잊혀진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리랑을 들려드림으로써 저희가 노래하고 싶은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잊혀진 아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볼 텐데요.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멤버들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드럼 멤버 홍대한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너무 미안한데 네, 한번 얘기
1: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목이 잠겨서 제가 어렸을 때 놀이공원 이렇게 놀러 왔을 때 퍼레이드랑 공연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보고 또 음악을 하니까 꼭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뜻깊게 공연을 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도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날샌돌이 진원 씨.
2: 그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3: 놀이공원이 사실 좀 낭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0: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막 정신없이 타고 그런 추억들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덕분에 이런 많은 좀 다양한 분들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마지막까지 더 재밌게 힘차게 한번 노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좀 계속 앉아 있으셔가지고 좀 몸이 찌뿌둥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곡이니까 한번 후회 없이 일어나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같이 따라해서 춰야 되는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어나 주세요.
1: 친구들도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진짜 재밌는 춤을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막 집에 가서 따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 난리굿이에요. 진짜 난리 한번 제대로 피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꽂이 난리굿 가자.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업밴드 먹봉
1: 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신속한 악기들이 같이 어울려서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선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3: 색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오랜만에 우리나라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 앞으로도 멋진 공연 통해서 전국 관광국에서 이 목포제 이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5: 조선 버스커즈 화이팅!

초조 연습을 관관하고 마음이 대의하여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옥 순욱이 여짜오되 만일 불로 처올진대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 의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 진이 먼저 탈 것이니 이는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수류꾼 정돈하고 싸움을 재촉할지 그때에 오나라 주윤한 진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광부인이 올기하야 조체

주유 빈새가 점점 깊어 눕고 일지를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개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주유 칠색하여 아무 대답을 아니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 즉 허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이용화공하고 만사구비허니 흠동남풍이라. 주유 보고 탄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 좋아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제천이라. 나흘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마는 500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라. 주유가 반겨 듣고 500장조를 증소리를 120천군은 피자고 단을 익혀 청룡사후하라.

그 공명을 개포 참의를 허려하고 또 숙과 병마야 남명산 올라가 진세를 살피더니

밤 칠면은 청기에는 고령낙토고 포로다 포창룡 지응하야 동방 청기를 세우고 북방 칠면 헐기에는 해유복색은 주유로다 차현무지세 하야 북방 헐기를 세우고 서방 칠면은 백기에는 남구치계 오후건이라 급백구지위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가향양 만옥사이기라 성두약지상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일칭 종류에는 황신대기

위라야 수집 장관하고 관첩사의 용다이포 이포 풍신하고 후자 이비린 봉보금하고 후후 이비린 모양모아야 다날 24일은 각각 정기보금 해극창 장황무백월과 주변조등을 가져 환효 사면하라 자시공명은 목욕체계정이하고 전조단발신을백모 산장에 이르러서 노숙선을 잡고 여복체경지에 자경 진중을 내려가 공군 후 조병함을 도우되 만일 내가 비는 마 응함이 없더라도 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전하고 노숙을 보낸 후 수단 창조하게 엄속해장을 얻어 불어졸리방이오며 불어실고 나누르며 불어교도 즐비하며 불어 대경 소개하라 만일 위령자는 군법으로 잡아라.

부산 헌자구에 한우를 우르르 독축을 하는 뒤 이 충문 조하야 뒤 알 수 있겠느냐. 3일을 재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에 불고 팍팍고 학창을 거듭 거듭 융융으라 딱 붙이고 창밖 밖으로 손 퉁퉁

깨나니 오강균을 나누었니 상산초자육은 배마침 등대하고 선생오심을이다 선생오심을 보고 자룡그둥을 봐라 선미의 퉁퉁내려가 공명전철하며 선생은 위방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하루 반기하여 자룡 손길 잡고 현유관용 호흡시며 제장 군졸이 다 무사하오예 둘이 급히 배우골라 일편 풍선에 순붕어 날고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대학교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광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광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야기
1: 하나치
2: 내어봐라!
3: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반.
1: 웅.
2: 웅.
3: 죽게 되고.
4: 요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녀.
6: 이 노래
7: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아, 온갖 그냥 식물들이 다 그냥 다 자랐어, 다.
1: 오, 여기 물 봐라, 가까이 있다. 점프. 잘하네, 잘하네.
0: 오, 가스가 샥이네, 몰려오네.
1: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 아이고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0: 자, 올라오실 때 비가 와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발 디디고도 확실히. 자, 정신 반짝 차리셔야 됩니다.
2: 네.
0: 예, 예. 예. 화이팅!
3: 자,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스탠리스가 미끄럽습니다.
1: 네. 네.
0: 미끄러워요, 계단.
1: 철계단 미끄럽습니다.
2: 와.
1: 좋지.
0: 가면 후석이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2: 아, 참.
0: 아니
2: 후석이 먼저 올라와야 되겠는데 지금
0: 올라와서 후석을 잡아줘야 돼.
1: 여기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3: 후석이 먼저 가자.
1: 자, 자 삼촌 앞으로.
3: 후석이 먼저 가자.
1: 삼촌이 밀어줄 거야.
3: 자 삼촌 손잡아.
1: 어 삼촌 손잡고. 으쌰.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5: 아 무서워.
3: 아, 무서워?
0: 뭐, 무서워.
3: 괜찮아요. 다리 힘주고. 으쌰.
5: 오 잘할 수 있어.
3: 잘할 수 있어. 자 다리 힘주고. 으쌰.
5: 으쌰.
0: 다리 힘주고.
3: 손잡고.
0: 다리 힘줘야 돼. 다리 힘주고. 그렇지. 이거 잠깐.
6: 잠깐만요. 여기서
3: 내가 발을 받쳐줄게. 잡아줘.
1: 그래. 아이고 길을 안 해.
6: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3: 그래 그래 그래. 잘 타네. 어,
5: 역시 유경험자.
3: 유경험자네.
5: 너무 멋진데.
3: 조금 쭉 가서 비켜드려.
2: 어. 넓은
3: 어, 쭉 가, 계속 가, 어, 계속 가 이래가.
1: 뒤에. 뒤에. 오.
3: 오.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
1: 우와.
5: 와. 네. 와, 너무 멋있다.
2: 눈과 산과 바다와 섬과.
5: 우와.
2: 안개야, 빨리 가라! 깨끗해지게. 첫 번째 유영봉도 보인다.
3: 어, 유영봉 보이네. 저기 여기 갔던데.
5: 와. 야,
2: 뭔가 안개가 있으니까 더 비범해 보이는 것 같아요.
3: 해도 나왔어요, 네. 확실하게.
1: 신선들이 사는 것 같아. 오, 너무 행복하다.
7: 이봉 맞습니다.
0: 아,
7: 이봉.
0: 네, 송주봉.
7: 송주봉이.
0: 그냥 이게 해가 쨍해가지고 있으면 좀 밋밋할 텐데 구름이 밀려갔다 올랐다 그러니까 더 멋있잖아. 지금.
7: 맞아요.
2: 신경이. 둘, 셋. 맞아, 셋, 둘, 셋.
0: 자, 삼봉으로 출발! 출발! 자, 조심.
1: 조심조심.
0: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3: 네.
5: 이모 손잡아봐. 어, 발 하나 먼저 내리고. 어, 그렇지. 자, 이모 따라와.
6: 나 그냥 갈 수 있어요.
1: 그냥 갈 수 있어?
5: 수 있겠어.
1: 오케이.
5: 오, 용감해졌는데. 오, 그렇지, 그렇지.
6: 어. 집에 가서 바로 씻어야겠는데?
1: 너무 진직하다.
5: 당연하지.
1: 아, 그래도 이렇게 이모 따라서 산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쁘다.
5: 그냥 워낙에 잘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말에는 이렇게
1: 네.
5: 늘 이렇게 걸으러 가거나
1: 네.
5: 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 우리 그러면 산에를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그냥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제 생활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좋죠.
6: 너무 사랑해요. 여기 흙 디디고 이렇게.
5: 그렇지.
0: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난감 스텝 발 잘 확실히 딛고.
1: 네.
0: 양쪽을 잡고 올라오지. 양쪽을 잡고. 자.
3: 비베바.
6: 네?
3: 혼자?
6: 네.
3: 같이?
6: 혼자 할 수 있어요.
1: 당연한 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2: 아, 파령산 와보셨어요? 두 번째예요.
1: 다시 오니까 어때?
6: 더 좋아한, 저 좋은 것 같아요.
1: 더 좋은 것 같아?
6: 네. 그냥 같이 가니까, 우여서 가니까. 온 게 되게 정리되고.
0: 기대는 잘 오고 있나?
1: 네, 잘 오고 있습니다.
6: 우와. 길이 진짜 가. 이제 스스로.

0: 셋, 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1: 야, 드디어 벌써 저희가 일봉서부터 지금 5분까지 왔습니다.
0: 네.
1: 느낌 어떻습니까?
0: 엄대장님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한 산을 올랐는데 여러 봉을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산을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예. 화령산에 오르니 얼마나 좋아!

0: 자, 육병을 향해서 도전!
1: 도전!
2: 도전!
0: 갑시다! 바위 미끄럽습니다.
1: 네, 바위 미끄럽습니다.
0: 미끄러운 바위가
2: 아주. 네, 바위 미끄럽습니다.
0: 신발이 훅 좀 부풀어가지고.
1: 와.
0: 아니, 이 선생님 우리 그 주중에
3: 예.
0: 며칠 산에 가세요?
3: 세 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0: 세 번, 예. 세 번이라고 그러면. 박 선생님, 우리 예. 이 선생님 같이 다니, 같이 갈 때.
4: 예, 저는 이제 그 직장 때문에
0: 맞아,
4: 주말만 예. 이틀 중에서 하루는 이제 같이 보통 움직이고요.
0: 아 예.
4: 하루는 이제 혼자서 그냥 예, 이제 그때는 멀리 못 가니까.
0: 네 예, 개인.
4: 제가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는데.
0: 어디가 보면 편찮으셔가지고.
4: 시골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올라왔는데
0: 예.
4: 운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0: 운전이요?
4: 예, 운전이 차가 한쪽으로 막 계속하고.
0: 오우야, 야, 큰일 났네.
4: 네.
0: 야.
4: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흔해가 보더만
0: 예.
4: 아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0: 어, 예.
4: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었는데.
0: 예, 예.
4: 사실은 그 전까지는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딱 아프고 나서 느낀 게 제가 집에 맞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그쵸. 그 얼굴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남았죠. 한 달 반 동안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5: 이제는 아시죠?
4: 예. 이제 한 두 달쯤 뒤에가 이제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 가가지고 좀 아팠다. 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아버님이 좀 많이 놀라셨죠?

처음에는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살라고 간 거죠. 처음에는 뭐 뒤집대는 뒷산을 못 올라가서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지댔죠 제가. 도와달라고. 제가 혼자 있었으면 하지도 사실은 못했었고 시도도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 항상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라고.

0: 자. 여기도 올라오셔서.
1: 자, 한 번 더.
0: 계속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고종아.
1: 오려서.
0: 일어나. 다리 뻗고. 다리 입고.
1: 오케이. 난간 잡고.
0: 난간 잡고.
2: 잘 올라가네. 아까부터 사진 잘 올라가는데, 너?
0: 그동안 난간 계속 잡고 올라와. 한 손은.
1: 잠깐만, 천천히.
2: 어디 딱 칩?
0: 고승아, 팔 뻗고.
1: 오른손, 고승이 오른손.
0: 팔 뻗고, 그렇지. 어. 자, 김혜기 조심해서 올라오고.
3: 네.
0: 파이팅!
2: 자, 파이팅!
3: 오, 잠깐만. 할 수 있어.

0: 네.
1: 자, 언버스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자, 신규 바짝 써야 됩니다.
1: 네.
0: 장갑 똑바로 끼고 난각 잘 잡아. 화이팅!
2: 화이팅!
3: 화이팅!
1: 화이팅!
4: 화이팅!
1: 화이팅!
4: 화이팅!
5: 이래야지.
0: 두리봉.
6: 두리봉 도착했습니다.
0: 네. 야, 이뻐.
5: 나왔어요.
1: 왔다.
0: 오.
1: 와, 박수.
0: 자, 어디 왔어? 기 받아야지.
1: 이야, 김행이도 하이파이브. 잘했다.
0: 어디? 어디? 어디? 야, 드디어 우리가 팔룡산 드디어 육봉
7: 성공.

0: 근데 우리가 저희가 지금 멀리서도 이렇게 뭐 오다 보니까 아침 모이는 것도 좀 늦었고 출발도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팔령산을 팔봉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육봉 정도에서 우리가 하산을 아쉬움이 있어야지 또 미련이 있어야지 네. 다음에 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니까
1: 아쉽다
2: 호정이 네. 올라오니까 느낌 어떻습니까?
1: 오늘 기분이 되게 상쾌해
2: 아 기분이 계속 상쾌해
3: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3: 네 아,
0: 우리 팀조리님
4: 네
0: 아, 대한민국의 우리 명산 오늘 팔령산 올라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산악버스 같이
4: 찌기네
0: 찌기네 찌기네
4: 아유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0: 아, 그 그러세요?
4: 저한테 네. 또 좋은 추억을 주셨으니까 아, 이 나라 더 잘 알게 됐어요
0: 예, 예, 예.
5: 정말로 기분이 상쾌하고요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더 좋고
0: 예, 예,
5: 저까지
0: 예.
5: 그냥 등달아 기분도 좋고 그랬습니다
0: 예, 이제 건강
5: 네, 그것도,
0: 건강이 막 예. 넘치실 겁니다 예. 기운들이 좋은 기운들이 예, 같이 합쳐져가지고 예.

0: 좋아. 여수. 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여수의 마스코트. 에? 아 가만 있어봐. 이름이 뭐였더라?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뭐 걱정하지 마. 오늘 산악 버스가 오니까. 산악 버스 타고 같이 갈래? 어떻게 할래? 알았어. 아, 여기 있어야 된대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 누가 봐도 움직일 수가 없네요. 자, 예. 아, 그러잖아. 우리 회장님께서 오실 시간이 됐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시간이 지금 날씨도 좋고 오실 때가 됐는데 좀. 오! 대장님! 회장님!
1: 야. 회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존경하는 우리 형님, 회장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1: 두 분의 인연이 특별하신가 보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존경하는 진짜 우리 회장님. 역시. 가만 있어봐. 저분들 왠지 우리 저 산악버스에 탈 거 있을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0: 아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1: 버스 타러 오신 거죠?
2: 네. 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준영이에요. 어몽길 대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0: 자, 준영이는 우리 저 몇 살이에요?
2: 저 5학년이에요.
0: 5학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 엄마 맞지?
1: 네? 아빠, 엄마? 네네네.
0: 아빠, 엄마 아니야? 너 혼자 왔어?
2: 아니요.
0: 아니잖아, 그치?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 네.
1: 그런 사이에 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4: 송세기라고 합니다.
5: 팬님. 아, 송세기님.
6: 유창현.
0: 계속 한 분 한 분씩 오는
5: 거.
1: 안녕하세요.
0: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어몽길의 산악버스 출발!
7: 반갑습니다.
0: 우리 일로 갈까?
2: 네.
0: 아니요, 일로 가야 돼. 아저씨 말을 너무 믿지 마.
2: 네.
6: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지정된 자리.
4: 와,
2: 오, 되게 좋은데?
4: 버스 되게 좋다.
0: 다 앉으셨어요?
7: 네. 네.
0: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벨트 다 해주시고요.
1: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진짜.
0: 네. 그렇죠? 네. 오늘 소풍이죠, 뭐.
1: 맞아.
0: 그죠? 소풍이란 말을 하니까.
1: 설렙니다.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어몽길 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산악버스를 어떠한 계기로 하시게 됐습니까?
2: 저랑 제 부모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0: 오, 어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2: 그 등산 가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0: 등산 가는 유튜브?
2: 네.
0: 아니 언제부터요?
2: 한 2년 전 정도.
0: 2년 전부터?
2: 네.
8: 처음에 이제 공부 유튜브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0: 공부?
8: 그건 안 되고.
0: 그건 나도 안 하겠다. 그건 나도 안 하겠다. 근데 대장님, 이 버스가 어떻게 산까지 올라가요?
6: 조금씩 이제 바퀴가 바뀌어요, 여기.
0: 바퀴가 바뀌어요?
6: 그럼.
0: 이야.
6: 스위치 눌러.
0: 역시 스위치 하나로.
6: 그럼 꽉 바뀌면 이제.
0: 오프로드 바퀴로요.
6: 그렇지. 네. 트럭 바퀴로.
0: 네.
6: 그런 식으로 바퀴가 조금씩 바뀌어요.
0: 예.
8: 네, 맞아요.
0: 그럼 뭐 찬물 있으면 좀 들여보세요.
6: 아, 진짜라니까. 아,
0: 이야, 우리 다 같이 기대하자고요, 여러분. 내릴 때는 안전벨트 풀고 내리시면 됩니다. 자, 내리시겠습니다.
1: 내리시겠습니다.
0: 자, 이제 산에 다 온 게 아니네요, 그죠? 산에 온 게 아니라, 저 배가 보여요,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대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배를 타고 가네, 배를 타고 가.
1: 타서 배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장님.
6: 비행기도 타고.
1: 좋다.
6: 비행기 타고 네팔 가야지.

0: 안쪽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어머! 어머!
2: 아, 저분들은 뭐 하세요?
1: 누가 계신데요?
2: 아, 우리 같이
1: 운전해요? 안녕하세요.
3: 네, 맞습니다. 네.
2: 배로 언제 타셨어요?
3: 저희
1: 안녕하세요. 제사
3: 선배입니다.
2: 네. 아, 그래요?
1: 잘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어, 가만 있어봐. 이거 지게 아니에요? 지게?
1: 어머, 지게를 메고
4: 오셨어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2: 직접이요?
0: 만들었어요? 이야, 아니 뭐야, 국자는 뭐야 이거? 아니 국자가 아니라 이거 밥그릇이야, 밥그릇. 이렇게 크다고? 국자가?
3: 산행 필수품입니다.
4: 저희는 이제 낭만 이제 산행을 즐기고 있어가지고.
0: 낭만 산행? 아, 그럼 우린 뭐 낭만이 없나?
2: 배 타고 가니까 배가 고픕니다.
0: 배라도 깎아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는 확실히 컨셉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머지는 우리는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팀이라도 좀 나눠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저희가 팀을 늘 나누긴 했었는데.
0: 아, 팀은 원래 나눴어요?
1: 네, 네. 대장님이 늘 정해주셨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요, 대장님. 네. 이번에요, 대장님하고 세진 씨하고 저하고 세 개 팀으로 나눠보는 건 어때요?
2: 원래 세 개 팀으로 나눴어.
0: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해주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어, 따라가고 싶은 팀한테 어때요?
2: 그럼 뭐 다 나한테 오면 올 거야. 다 나한테 오면 올 거야.
0: 아, 둘이, 둘이.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제가 제일 불리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분께 뒤에서 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딩동댕 시작! 다 됐습니까?
1: 오, 두려워.
0: 오!
1: 걱정돼서.
0: 오! 오! 두드려보세요. 오!
5: 아, 이게. 네, 온다고 하자마자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1: 아, 진짜요?
5: 좀.
6: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주시는 에너지 자체가 엄청 긍정적이고 밝아가지고 이렇게 틈틈이 보게 되더라고요. 몰래 보듯이. 이렇게.
7: 왜 몰래 봐요?
6: 뭔가.
5: 여자 유튜버니까.
0: 강이 1년 후배인데.
8: 네, 후배라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0: 의리!
8: 의리.
0: 아유.
8: 저는 정도 배분을 해야
9: 당연히 대장님 뒤에 가고 싶었죠. 뒤에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라도 살려드려야 되겠다, 윤택님. 그래서 바로 가서 제가 살려드린 거죠. 윤택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네요.
2: 좋습니다. 아주 딱 이 아니 잘 만났네.
1: 네,
2: 젊은
1: 네.
2: 젊은 피.
1: 젊은, 아 젊은 피.
0: 여기 딱 젊은 피는 여기가 젊은 피.
1: 어린 피.
2: 금오도.
0: 금오도.
2: 야.
1: 도착했습니다.
0: 금오도에 도착했습니다.
2: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
0: 와,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이구나.

0: 여기서 수영하고 간답니다. 아하, 바람이, 야.
1: 야가 짰네.
0: 바다 짰네.
1: 예, 비릿한 바다네요.
0: 짰네, 짰어.

0: 준영! 일조!
1: 일조!
0: 준영이 이리 와!
2: 네!
0: 그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일조!
2: 그럼 저희가 2조인가요?
1: 네, 2조!
2: 2조! 2조!

0: 와.
1: 야, 바닷바람
0: 소리 소리.
1: 너무 시원하다.
2: 오. 와.
1: 야, 이거 뛰어들고 싶은데. 어, 파도 소리 너무 예쁘지 않니? 이제 준영아.
0: 네. 물 색깔이 진짜
3: 이탈리아 같아요.
0: 이탈리아.
3: 이탈리아.
0: 근데 이 바다 보면서 계속 걸으면 진짜 힐링 될 것 같아요.
4: 네.
0: 그쵸?
4: 그냥 일반 산이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진짜 이렇게 절벽을 걷는 거네요.
0: 가면 갈수록 더 예쁠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야, 이 숲 오솔길도 참 너무 예쁘다.
2: 진짜.
0: 길 너무 예쁘다.
4: 아! 아바타 들어온 것 같아요.
0: 아!
1: 오, 새소리.
2: 야, 새소리 들리고. 좋아.
0: 네, 너무 좋아요.
2: 오, 야, 출렁다리.
0: 출렁다리래요.
1: 야, 이게 뭐야 이거?

0: 준영이가 2년 전에 왔을 때는데 야, 팔로워가 이거 한 37만 5천 명이 돼요. 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오, 대단해, 대단해.
1: 나보다 더 많아.
0: 야, 소개 좀 한번 해줘봐요, 소개. 네.
2: 그 비렁이라는 말이 여수 사투리로 벼랑이에요. 그래서 비렁길은 총 5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구간이나 2구간은 살짝 멍이멍 느낌이고 3, 4구간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건너려고 하는 곳이 바로 4구간이 유명한 추성다리입니다.
0: 그럼 이 추성다리를 우리가 한번 건너보는 거예요?
2: 네.
0: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
3: 출발! 가자!
0: 자, 힘들자!
3: 가자, 가자!
1: 출렁다리. 무서운 사람은 울렁다리.
0: 아, 좋다. 오.
4: 이야. 와, 덥다.
1: 와, 와, 아, 밑에, 진짜. 밑에를 봐, 밑에를. 아. 와.
3: 와, 불 색깔.
1: 파도 치는 거 봐. 와.
5: 하늘 걷는 거.
4: 오빠, 진짜 예뻐.
5: 어, 절벽이네.
4: 우와.
5: 옆도 봐, 옆에.
4: 오.
1: 진짜 멋있다.
3: 네, 진짜 예쁘게
1: 너무 멋있다.
3: 와, 준영이 씩씩하다. 전혀 뭐.
4: 비경이다, 비경.
1: 야, 진짜 비경이네. 저리 비경. 와.
3: 와, 불 색깔.
1: 파도 치는 거 봐.
0: 진짜 다리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야, 야, 준영님 그때는 3월달이고 지금 5월달이 오니까 새롭겠다.
2: 네.
0: 어.
2: 다른 섬에 온 것 같아요.
0: 다른 섬에 온, 그렇지.
2: 네.
0: 거기 완전 색깔이 완전 틀리니까 더 우거져 있잖아. 우거졌잖아 지금.
2: 네.
0: 준영이 3월달 왔을 때는 동백꽃이 많이 펴가지고 굉장히 예뻤겠다.
2: 네.
0: 어? 완전 동백꽃 밭이었겠는데.
5: 네.
0: 야,
5: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0: 이파리가 꽃잎이요.
6: 시작부터 엄청난 동백꽃이 저희를 반겨주어요. 반짝거리는 동백꽃 하나를 정말 예뻐요.
0: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누가 하는 거야?
2: 아, 그 저희 아빠가 1차로 편집하신 다음에.
0: 아, 아버님 편집을 하셔?
2: 네, 저희 엄마가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0: 어, 감수를 하시는구나.
2: 네, 제가 거기다가 그 목소리 녹음해서 올려요.
0: 누가? 네가?
2: 네.
7: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자연산 국립공원에 왔어요.
6: 아빠!
2: 아빠가 날 무시하네.
6: 무시봉. 상구자가 진짜 두꺼워요.
2: 와.
0: 여기서부터 산에 가자고 데려가서 잘 따라와요?
2: 그 자연.

0: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 때부터 업고 안고 다니다 보니까
1: 아하.
0: 예, 자기 이제 등산화 사주고 스틱 사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2: 또 등산하다 보면은 가족끼리만 얘기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2: 예.
1: 당연하죠. 예.
2: 평소에 섭섭했던 거, 뭐 좋았던 거 얘기하고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자연이, 이 자연이 교감을 이어주잖아요. 예. 치타래, 응어리, 모든 것들이 다 사례만 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지. 예. 청소년 시절에 공부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자연, 자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을 인성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거든요.
3: 어우, 길이 너무 예쁘다. 햇살도 들고 바다도 저 끝에 보이고. 나는 지금 그 산 상상만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겠구나. 지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고 계시겠거니 그런 느낌. 제발 도시락 펼쳐주세요.
1: 여기는 뭐 마을이 나타나네.
4: 네.
1: 아이고, 좋다. 그래, 여기 앉자. 여기가 가장 좋아, 여기.
4: 네.
1: 예, 여기 앉읍시다.
0: 우와, 바람을 맞기 좋은 장소다.
4: 바람 맞기 좋은 날이네.
1: 건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4: 네.
1: 진짜 맛있겠다. 예. 직접 싸신 거예요, 어머니가?
4: 아, 네, 아침에.
1: 오야.
5: 야.
1: 김밥. 꼭 저 김밥이 저거 어디 저 충무김밥 같은데?
4: 아.
1: 충무김밥 같이 싸셨네.
4: 마트용 꼬마김밥입니다.
1: 지민이.
4: 네.
1: 뭐 준비하셨습니까? 없는 거 빼놓고 다 했습니다. 야, 진짜. 뭐야?
6: 문어.
1: 야, 문어.
3: 오. 나는 야, 문어.
1: 문어에다가 그 뭡니까 저거?
3: 으아.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홍어야, 홍어.
3: 야.
1: 아, 진짜. 이거 뭐. 아, 여기 밥상 차릴만 해, 여기. 야, 여기는 뭐 스테인레스 도시락에 그냥 뭐, 묵이네, 묵.
0: 네, 묵사발이랑.
1: 묵사발. 야, 오 마이 갓.
5: 닭강정이랑 김밥이랑.
1: 네. 김밥.
5: 네.
1: 세진이는 또 뭐냐? 오늘은 또 세진이 또 뭐야?
4: 두근두근.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수 10리 중 하나인 서대 회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1: 야, 네. 서대!
4: 네.
5: 아, 김신정도 맛있어.
3: 와! 진짜 맛있다, 이거!
5: 이게 맛있다.
1: 자, 준현이 너 이거 홍어 먹을 줄 알아?
7: 아니요.
1: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야.
7: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4: 오늘은 아니야?
7: 네.
1: 아,

0: 반짝반짝 잘 됐어. 어? 우리가 매일 산에서 산만 보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야, 망망대 바다를 보고 오니까 또 기가 막히네, 이거. 예?
1: 어머! 아니, 저 복장은?
0: 어?
1: 대박.
0: 뭐야, 갑자기?
1: 어떤 컨셉입니까?
0: 뭐? 아, 무슨 갑자기 비룡이 나타났어?
2: 네.
0: 응?

0: 나타나서
1: 식사 시간이어서 네. 맛있는 걸 준비해 드리려고.
0: 아, 즉, 와, 그래요? 즉석에서?
1: 아, 불은 쓰지 않습니다. 네. 보통 산에서 하기 때문에 불은 쓰지 않고요. 와.
0: 그럼 어떻게 해? 해보세요 한번.
1: 천안에서 와서 호두과자를 네. 준비했습니다.
2: 네. 아, 진짜요?
0: 아, 진짜. 와. 뭐 요란한데 뭐 뭘? 조금 낭중 같아.
3: 이거 있어요. 잠깐. 빵도 있어.
1: 이거 하나씩 드세요.
3: 네.
1: 천안에서 온 호두 과자입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여기. 하나씩 드세요.
3: 와, 감사합니다.
1: 천안 직송이에요.
3: 오늘 잘.
1: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2: 아니 두 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러고 산에 가시면 주변 사람 반응이 어떠세요?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약간
3: 재밌어 하시는 게 뭐 지게를 메고 가면은 뭐 자기도 착용해보게 빌려달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2: 자기 아, 사진 찍겠다고?
3: 네. 네.
4: 실제로 이런 옷을 입고 있어도 자기 모자 한 번만 쓰고 사진 찍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귀여워.
1: 귀여워. 진짜 귀여워.
2: 4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등산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로윈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소소하게 복장을 챙기자 해서 저는 이제 그 센가치로에 보면 가오나시라는 옷이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이제 했는데 뭐 악플이 뭐 심하게 달리면 저희도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못했겠죠. 근데 너무 막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잘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힘나가지고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3: 그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저희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0: 저도 약간 공룡 능선에서 공룡옷 입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어서 초대 한번 해주시면 놀라운 복장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보니까 낭만 없으시던데. 네.
0: 오늘은 네. 좀 얌전하게.
2: 이거 먹자면 가구가서 못 가.
3: 오, 먹을 진짜 많네.
4: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요.
2: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5: 아이씨, 네. 맛있게 하셨습니까?
2: 네, 네. 허락해 주신 점심 시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오늘 제일 맛있게 드신 분이 예. 우리 대장님 홍어. 예. 네, 홍어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5: 예,
2: 네.
5: 제가 그냥 홍어를. 아, 그나저나 하여튼 뭐 네. 이 산을 이 앞 산을 넘고 그다음 저쪽 산을 또 넘어서 네. 두 개 봉우리를 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0: 아. 네. 네.
5: 자, 산코스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6: 네. 이쪽이네. 네.
5: 아 진짜 지금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지.
2: 모시겠습니다.
5: 저쪽이라 그러다 저쪽.
0: 홍어에 너무 취하신 거 아니지? 어 형 홍어 향에
7: 홍어 향에.

0: 바로 쓰자. 오, 이거 숲이. 야. 꼼꼼해.
1: 와. 오, 어둡다, 어두워, 진짜.
2: 그늘이 진짜 많다.
1: 응, 다 그늘이야.
3: 응. 너무 좋아요.
4: 네, 진짜. 너무 좋아.
1: 제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이런 숲을 달리다가 그 숲 안에서 뽀뽀하는 커플을 만났대요. 근데 어떻게 했을지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랬는데 지금 두 분 이 분위기가 너무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5: 두근거리 났어요?
6: 낭만적이다.
1: 그쵸, 낭만적이죠.
6: 뒤로 좀 빠졌다가 봐 올게요.
1: 두 분 이렇게 인연이 되기까지 첫 만남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6: 저는 그 지리산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혼자 가기는 무섭고 길이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크루에 가서 저랑 같이 가주실 분이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분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주신다고 해가지고

0: 그 모임을 초창기 멤버였어가지고 아무래도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는데 가고 싶다고 하니 또 먼저 이 모임에 있던 멤버로서 조금 챙겨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뭐
1: 처음에는 막 저한테 막약 같은 것도 막 주더라고요. 등산하는데 이거 먹으면 힘난다고. 근데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먹는다 하고 주머니 넣어놓고 이제 갔죠. 출발을 한 거고.
2: 침 뱉는 거 아니죠?
1: 광고인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니까 분위기 좀 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산타 모자를 들고 갔는데 처음 봤는데 네. 써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쭈뼛쭈뼛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정상석 계시는 아저씨 분이 여자친구가 원하는데 이거 좀 써줘 했더니 이제 여자친구 아닌데요?
3: 그쵸, 그쵸, 그쵸.

0: 너무 달랐죠. 그냥 안 힘들어요. 그게 진짜 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요.
1: 대장님, 저희 2조에 낭만 자기님께서 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2: 할 말 있어요?
1: 네.
2: 야,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러면. 뭐 어디서?
1: 예, 가운데로 와주세요. 오세요.
2: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3: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2: 준비한 게 있어요?
1: 준비한 거, 준비한 거.
2: 한 번 써봐.
3: 해도 될까요?
4: 엄마!
2: 오! 한번 써봐.
5: 나랑 결혼. 나랑 결혼. 평생을 함께 살래.
3: 우리 둘이. 슬기야,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슬기야. 슬기야,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슬기야.
1: 아, 반지 끼고 손을 끼고 있었어요.
2: 오! 오, 반지!
4: 금이야? 금이야?
1: 금이야?
4: 아, 고마워.
3: 와, 감사합니다.
1: 뭐해? 뭐해?
2: 박수! 박수!

슬기여서 결혼이라는 산을 넘으면서 하산은 없다. 계속 올라가고 끊임없이 걸어가자.

0: 앞으로 평생 같이 사는 잘 타보자. 평생 사랑해.
1: 축하합니다. 와. 아이고, 트위에서 왔다 또. 와. 트위에 왔다. 오.
2: 오. 아, 멋있다, 진짜.
3: 오, 진짜 비렁으로 탁 왔네.
2: 아니,
1: 다 벼랑길이다. 예. 태안, 태안, 별.
2: 오, 진짜 멋있다.
1: 이거 벼랑길.
4: 오! 야, 바다야!
2: 우와! 튀었습니다, 튀었습니다. 우와. 좋다. 너무 예쁘다.
5: 진짜 예쁘다.
6: 바다다. 와. 와.
2: 아니, 예쁜 길 뒤에 더 예쁜 길이 계속 나오네요.
7: 그러니까. 여기 동탄에 계속.
2: 와.
8: 근데 진짜 여기 비렁길 매력 있네요. 진짜 매력 있어.
1: 아주 좋습니다.
8: 예. 네. 잠깐만. 우리 저거 생각났어요. 우리 삼조가
2: 삼조 이름.
8: 삼조 이름. 이름. 우리 아까 2조에서 앞에서 낭만,
2: 낭만자기? 낭만자기.
8: 그 너무 그 뿔이 떨어지는 그 두 분의 그 이야기들을 소재해서 낭만자기가 됐잖아요. 산삼족.
1: 산삼족.
8: 우리는 산삼 같은 산의 기운을 받은 산삼족. 어때요?
6: 좋습니다.
8: 귀하다.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6: 산삼족.
8: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만. 하나, 둘, 셋.
4: 산삼족!
2: 장명 센스 미쳤다.
8: 아, 이거 인정받았네.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이, 근데 참. 혼자 산 다니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다닌 거예요?
9: 산은 네. 한 3년, 6개월, 한 4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등산을 시작했죠.
8: 아, 그럼 마음을 다스리려고요?
9: 네, 그렇죠. 일단은 어딘가 기대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척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종양이 생기셨어요. 혹시나 잘못될까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많이 났죠. 그 수술하기 한 세 달 전부터 뭔가를 자식으로서 조금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찾던 중에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까운 산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0: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저랑 가족들을 이제 전부 다 그 생계를 이끌으셨죠. 그래서 아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50년간 나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거든요. 네, 두부 갑니다.
1: 예, 알겠다.
0: 소금은 조금밖에 안 쳤어요.
1: 잘했다. 감맞다.
0: 몇 줄이 계란이라 생각하고 자세해서. 나이가 드니까 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심정이 어땠는지. 엄마 그 마음을 이제는 엄마랑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뭐 우스웠던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살고 싶어요. 뭐 옛날에 뭐 벼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1: 그렇다고.
0: 집이네. 저쪽 가서 잠깐 쉬어요. 소풍 오듯이 그래 왔네.
1: 그래 소풍.

0: 와.
1: 어, 근데 중간에 유리가 있는데.
0: 지렁다리인가 보다.
2: 와.
1: 엄청 깊어.
2: 오. 오, 야. 파도가 이 아래까지 들어오는구나. 야, 협곡이네, 협곡.
0: 오, 진짜 이거였어. 저번에는 다르다.
1: 오, 완전 협곡이야.
0: 오, 멋있어. 오, 너무 예쁘다.
3: 우와, 엄청 높네.
2: 어이구.
3: 엄청 높아.
2: 지금 가파릅니다.
3: 네, 자, 가파릅니다. 슬슬 올라가는구만. 슬슬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네.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0: 저 물인가?
1: 힘든가요?
0: 쉬는 게 더 힘들어.
1: 파이팅!
2: 잘 오고 있습니까?
3: 네. 네.
2: 힘 안 됩니까?
3: 네.
4: 자, 산악버스 화이팅!
3: 화이팅!
4: 아, 좋다. 힘이 난다, 힘이 나.
3: 힘이 난다.
1: 가보자고.
3: 가보자고.
5: 화이팅!
3: 화이팅!
4: 야, 고지가 보인다. 자, 다 왔어요. 아이고. 다 왔어.
2: 야, 산악버스! 내고 해.
3: 산악버스! 화이팅!
5: 화이팅! 오! 화이팅!
3: 오! 오! 뭔데? 오! 와. 튀었습니다, 튀었습니다.
1: 와. 아, 마음이 뻥 뚫리는 거.
3: 그쵸.
5: 물 색깔이 완전.
4: 와, 좋다.
2: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우후, 시원한 바람이 분다.
2: 와. 가자. 하이파이브.
4: 우와. 화이팅!
2: 귀여웠냐? 귀여웠어?
5: 수고하셨습니다.
2: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4: 와, 정상이다! 이야!

0: 세상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1: 자, 처음으로 저희가 산악본색을 바다로 이렇게 왔는데 송슬기님,
2: 네.
1: 느낌 어떻습니까?
2: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뭐 고백도 받아보고요.
1: 그러니까 네. 인생에 진짜 이런 멋진 프로포즈 하는 거 봤냐고.
2: 살면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꼭겠어요, 그렇지. 꼭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코가 끼다니. 누가 코가 낀 거야, 지금. 예. 1937만 5천 명을 보유하신 장윤영 주부님, 한 말씀.
3: 제가 지난번에 여기 비령길 걸었을 때는 네. 감기 걸려서
1: 감기?
3: 네, 제대로 못 걸었었거든요. 제대로 걸어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또 누구랑 걸으니까 기분 좋아? 누구랑
3: 대장님이랑요.
1: 아, 그럼 이재님,
4: 제가 정상에 오면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0: 어몽길 대장과 함께하는 산악버스 금호도 기록길 화이팅! 드디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 손님부가 아니라
0: 식당 앞에 내렸네.
1: 저희 밥 먹고 가나요? 여러분 다들 식당 하셨는데요.
0: 아, 여러분들은 행복한 기수입니다.
1: 네.
0: 네. 실을 떨고 악을 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산인데. 진짜로요?
1: 벌써 저 끝에 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2: 와, 너무 좋아.
3: 목이
2: 다 풀리는 것 같아요,
3: 대장님.
2: 네.
3: 시선이
2: 너무
3: 좋아.
2: 내가
3: 봐도
2: 힘들어.
3: 아,
2: 릴렉스.

0: 하면
1: 아
0: 잡을 뜯어 것도 못 잡고
1: 어디고

0: 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리요.
1: 그래요.
2: 자, 한잔하시오.
1: 자, 한잔하세요.
2: 형님들.
1: 그래요.
3: 애기, 애기 주세요.
2: 그래요. 오메, 좋은 거 해왔네. 야가 요요요요요 요거 이제 내밀인데요. 요것도 끼가 있어갖고. 이 험한 세상을 안 사요.
1: 어이, 그런 게, 아, 무형이 천가?
2: 예.
1: 그 아쟁어는?
2: 예. 무형이 그놈, 귀신 혼 빼는 소리 같은 아쟁 소리에 반해갖고, 못 간 데야 들고서 친정집을 나와본 지네, 이것이.
1: 오늘 여름도 저렇게 세상에 늦빠진 처녀가 있단가?
2: 자, 들어보시오.
1: 고맙네. 네. 자, 어서 드시오.

0: 누굴 찾으세요?
1: 진짜.
0: 혹시 욕쟁이 할머니 댁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2: 예. 저 혹시 이대기 축사 이금 아시대?
0: 네, 맞아요. 아, 테레비 보고 찾아오셨군요. 아, 들어가세요. 어머님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2: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0: 아니라
1: 드디어 준비. 국물 소식 때는 그래도 다 기다렸던 사람들 아닌가. 아이고.
2: 예, 그리고요.
1: 또 가러 왔네. 아이고, 우리 고생하네, 거의.
3: 그 야가.
0: 네.
3: 누가 왔냐?
0: 아니, 내가 텔레비 보고 손님 찾아오셨어요.
3: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0: 아니, 예, 예.
1: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이 그러고 좋고 그런 것이지.

0: 박 선배가 불법으로 악기를 사고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학원 인가도 없이 풍기방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1: 학생들을 모은 건 차 선생이야. 언니는 개인 교사한 거밖에 없는데.
0: 그게 다 불법이래.

0: 선생님 물고 늘어진 거야?
1: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물을 거르지 뭐.
0: 어쩌다 이렇게 됐어?
1: 분유만 그만두라고 했더니 앙심 먹은 거겠지.
0: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언니가 그 사람한테 악기 팔았어?
1: 사진방에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가야금하고 대금을 판 적이 있어.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재급 검은 고를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한테 특별히 주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이었어.
2: 악기 값은 공장이 직접 붙을 거 아니에요. 소유료는 직접 받았어요?
1: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지.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 뒷면에 사는 사람의 사인이 있었어.
0: 거기다 언니가 또 사인이라도 썼구나.
1: 난 그 수표를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표가 차진방에 손에 있던 놈이 말마 그걸 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생긴 건 쫀쫀해도 간이 커. 그새 풍리방을 달래잖아. 풍류방이 그래도 돈으로 치면

0: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그 안에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데.
1: 그까지 풍류가? 아, 조폴이죠 뭐. 아, 예술하는 사람이 뭐.
0: 그만큼 만드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찬우도 잘 알잖아. 10년 동안 고생해서 키워놓은 풍류방이야. 겨울엔 연탄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나 혼자 있을 땐 불도 껐어. 그 바람에 손말이 꽁꽁 얼어 터져서. 싸워야지. 자진방한테 풍류방을 뺏길 순 없어.
2: 아, 선생님 이제 들어가고 오셔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김선생님.

0: 문이야. 다음에 또 면회 올 때 뭐 좀 사다 줄래?
1: 뭐 언니?
0: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주먹만한 오렌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신 오렌지.
2: 유치장에 앉아서 신맛이 나는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 진짜 뇌물수수죄로 일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판국에 오렌지라니.
3: 왜 정연 언니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2: 내가 몇 번 충고를 했다고. 가령 싸구려 단소를 사다가 손 좀 봐서 학생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 잘 된 일은 아니야. 돈밖에 몰라 박 선배는.
0: 모르는 소리 말어. 택시 타는 학생이 버스 타는 선생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야. 국악이 멸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악인이 잘못 살기 때문이야. 내가 먹고 살고 집세라도 내야 학생들이 국악 강습을 무료로 받고 찬우나 무희 같은 재주 있는 예술가들이 용돈이라도 벌었을 거고 나도 너만한 나이 땐 고고한 예술인상을 지키겠다고 기세가 당당했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어. 무희도 너도 방금 세탁해서 널어놓은 빨래처럼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
2: 물론 나도 박 선배를 좋아해. 하지만 아직도 예술적 재능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저 편하게 사는 데만.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3: 어디 갈 거야?
2: 학교 오후에 연습 있어.
3: 또 봐.
2: 한 교수 미국 순회 공연 떠난 거 알지? 한 교수는 물론 속물이지만 가야금을 버리진 않았어. 시집 가는 것도 좋고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네가 가야금을 버린다면 한 교수보다 더 나빠.

0: 언제 오셨어요?
1: 5분 넘게 여기 앉아 있었는데.
0: 미안해요. 못 봤어요.
1: 뭘 생각하느라고?
2: 정말 내가 오는지 몰랐어?
0: 네. 미안해요. 가끔 그래요. 한 가지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건 생각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전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어쩔 땐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대답을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요. 난 그래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0: 그래. 아직도 같은 생각에 빠져있나? 그 생각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면 지금 말을 해주고.
1: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0: 놀라지 않으세요?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는데도.
1: 내가 도와주길 바래.
0: 그럴 수 있으면 그러세요.
1: 그만 가지.
0: 우리 엄마 만나는 거 나중에 하면 안 돼?

0: 어머님이 테레비에 나오신 거 보고요. 옛날 친구들이 전부 찾아오셨어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잔치를 보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저 혹시 손님이세요? 세연이에요.
1: 안녕하세요, 손윤호입니다.
0: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하냐? 어디 자리 잡고 앉으셔야 돼. 일로 오세요, 아가씨. 일로 오세요. 아유, 이리 따라.

0: 보수다가
1: 구!
0: 같이 먹고 놀고 있니라이? 좀 기다려.
1: 아유, 육쟁이 할머니가 욕만 잘하시지 않더니 소리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대단하시네요.
2: 복수 엄마, 저 가게에 막걸리 남은 거 있으면 마저 다 가져오세요.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1: 예술가들이 소리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구경꾼들이 술 마시고 놀아도 되겠어요?
2: 아유, 놀아야죠. 그게 우리나라 진짜 예술이에요. 마당놀이나 사물놀이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서양 사람들처럼 심각하고 점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연주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 한다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복수랄까.
1: 그래요? 아유, 뭐 난 잘 모르지만 신나서 좋네요, 뭐.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요만 해가지고 코를 찔찔 흘리더니만 가야금을 한다고.
1: 네.
0: 뭔 놈의 세월이 요렇게는 빠르다냐.
2: 야가요, 서양악기 다루는 애들 다 물리 적은 지고 가야금 가지고 장원을 했단 게요.
0: 놈의 장악군. 어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긴 지 애미를 닮아서 보통 소리겠냐?
1: 전...
0: 아, 일할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요. 어서 태아기.
1: 네.
0: 하야금 좀 갖고 오소.
1: 네, 네.
0: 아이고, 자네는 뭘 보고 있는가? 딸내미하고 같이 타보소.
2: 어이, 왜 이러는가? 나는 손 놓은 지 오랜데.
0: 아, 뭔 소리요? 아, 자네 소리 듣고 잡아서 불온천리 마다하고 달려왔는데.
3: 맞아.
0: 족사 소리 한번

0: 그 사람이 어머니의 예술적 동반자라는 사실은 인정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부턴 어머니 혼자이므로 어머니의 가야금을 다시 찾아야 해요. 죽은 사람 기다려봤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1: 닥치지 못했냐?
0: 핑계예요. 유단이 없으면 재수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 핑계예요. 그 사람은...
1: 말 조심이여! 바로 누구들 그 사람이여, 이 상끝이.
0: 한 교수 욕할 자격도 없어요. 한 교수 말대로 어머니는 손이 떨려서 줄 하나 제대로 누르질 못하잖아요. 아니면 잡아보세요. 우선 나부터 이기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이기세요.

0: 채식 언니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1: 하여금에 손을 안 대겠다고? 애시당초 틀렸다. 인연이 누구 자식인데 피는 못 새기는 법이오. 아까 본께로 온 인연은 영락없는 나요. 젊었을 때 나처럼 광기가 온 몸에 들어찼단 게로.
0: 말했잖아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1: 떠나도 돌아와. 돌아오게 되어 있어. 피가 끓어서 못 살아. 가야금을 손 놓고 1년만 살아봐라.

0: 집에서 잔치 벌어진 거 아세요? 정말 굉장했어요. 어머님 텔레비에 나오신 거 보고 사방에서 알고 찾아오고 연락 오고 그래요. 저 어저께는요?
1: 여기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0: 알아요. 당신 갈아입을 옷 때문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셔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세요. 그럼 다시 안 올게요. 여기. 어줄게요. 아가씨하고 어머님하고 가야금 합주했어요. 정말 잘하대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어머님 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어머님 친구들이 모두 혀를 내들으셨어요.
1: 돌아가.
0: 아 참 내 정신 좀 봐. 저 아가씨 신랑감 어머님한테 소개했어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산대요.
1: 무이가?
0: 공부 끝마치고 서울 와서 살겠죠 뭐.

0: 길게 하세요.
1: 변명은 안 하겠어.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건 알지. 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래. 앞으로도 그래. 난 영원히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원수야, 네가 날 용서할 수 없듯이 나도 우리 어머니를 용서 못해. 3년 만에 나타나서 날 요정의 싸구려 악사로 내몰았어.

재주는 없지만 나대로 꿈이 있었어. 술 취한 일본 관광객들 앞에서 아쟁을 긁어대고 있는 것이

0: 줄칼로 내 뼈를 긁는 것과 같이 아프고 비참해.
1: 그만두세요. 그럼
0: 이제 늦었어. 나한테는 짓걸만한 자존심도 없어. 헤어지자. 되돌릴 수 없어. 헤어지자, 원수야.
1: 당신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나는요. 난 처녀 때 내 인생을 당신에게 전부 걸고 집도 부모도 다 버리고요. 당신을 찾았어. 당신만 믿고요. 자비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처럼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같아요.

0: 여기 있습니다.
1: 아저씨.
0: 예.
1: 좀만 좀 깎아주세요.
0: 아유, 안 되는데.

0: 여보, 안 된다.
1: 아이고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엄마가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아, 아, 아.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마치 박물관에 들어선 듯 빼곡한 장비들에서 깊은 연륜이 느껴지네요.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끈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광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광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연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얼떨결에 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디 먹으라느냐.

0: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은 나를 가비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내가 널 다려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그저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 좋은 수가 다 있느니라.

다른 공사 후일로 미로 공사 예곳 따번에 1등 미세 만타원이 기생 전고부터 하여라.

산 얘기의 초동이 사군 불견 판허리

봉단 은여인들도

0: 가서 어산 비관이요. 부천옥이 육방이 선동헌다. 온관은 생신잔치 갈대로 갈아오고 축제비 준비한 소방을 불러 사체를 단속 군을 펴고 백보장 불러라 수로를 불러 표구를 단속 나무줄 붙이고 뼈를 얹어 쌀을 불러 흉곡을 차리고 돈도 불러 기체를 내어 부사봉 불러 나조를 등 극찬을 불러 정령을 신치하라 거민을 불러 거행을 단속 육지기 불러 너 난 살지소 잡고 대초를 지어라
1: 부감쌍네요 학교쌍 제리고 별감쌍 반이네요 기장 정령청 작실을 모아라 공략비 있네요 여기만 공개 도서 불러 결부를 세세 조사께 차려라 도군을 불러 구청을 대고 목과 성책 모아라 소양방 불러 호간송사 다리나 없느냐 군기 불러 연예가 오르냐 문서입고 수사마전 골라뛰어 사령기 뛰어라 대방을 불러 기생인 속에 응응이 분부어대 어산도 허신 모양 서울 산양반이라 기생을 귀허니 끝사위도 다리 없이 작실이 나를 쳐라 이리 한참 분발을 어산도 생각어대 어이리 허다가는 이 사람들 군도 못 보이고 다 놓치었다 바로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이때여 조종들이 구경 오래 섞여섰다 어산도 거동도

나리 덥수고 날지 못하니고 까지 나는 소백명 구경꾼이 폭담이 무너지던 불때

0: 그렇게 놀랍던가. 6월이 서리 바람이 아니 떨 것이냐. 가끔 정세될 고인절이 빛이 널 제하인고동 장관이래.
1: 언니의 호령 무대 헛다이 죽일 놈들아 빈 줄만 못으로 오면 무엇하고 가느냐. 이판에 허물 있어 사당 모양 조줄 위에 다리 놓고 그냥 없고 행차옵시다. 산지나니 지옥에 지나니 북장구라 창구통이 요절하고 폭통이 재구르면 옷소리 절로 난다. 세금주 끊어지고 상대발표 깨어지고 기생은 빈혈고 가장 깔아 찔렸으며 시소는 나발리에 있고 처먹지고 호갱 호갱 대포들 종을 잇고 입만 보러 꼭 이마가 서로 다 좀 굳어지고 박 던지고 쭉쭉 흘리나고 발등발표 잡아줘서 아이고 아이고 우는 놈 아무 일 없는 놈도 우르르르르르 다른 바퀴 어허 우리 곧 큰일 났다.
0: 동해 번뜯어도 서해 번뜯어도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아래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이란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어, 비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2: 네.
3: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날개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0: 삐약아, 저기 좀 봐.
3: 응?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2: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약아,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2: 정말요?
3: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2: 네, 좋아요.

0: 자고 있어요.
1: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네.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에 가서 만나보실까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1: 와. 네.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1: 우리 이제 만들어봐요
0: 아름다운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와 김가영 진짜 노래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라 하여튼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0: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스라이터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네? 블록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진짜 대단해.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렇게 끝나지 않지.
1: 네.
0: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합니다. 네? 노래.

0: 있어. 네.
1: 김은혜 초등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1: 그 우리 충청도 그쵸?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괜찮아요 잡을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응. 괜찮아요 잡을 거요 뭐 이런 식으로
0: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네,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어.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지금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방송 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네. 아, 맛살이 아니군요. 예.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네. 맛살이 있어요. 햇살. 네. 네. 예. 참여해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저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0: 네.
1: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손가락.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꽹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0: 그렇죠.
1: 이렇게. 네, 그렇게. 아. 자, 네.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그러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8알씩 네. 국악의 날 지정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네? 국악방송 네? FM DJ 동기전 이한철 8단 네. 이세돌 8단
0: 이세준 8단입니다.
1: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구.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0: 와!
1: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0: 와!
1: 경쾌합니다.
0: 와!
1: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0: 와, 처음부터.
1: 청아하고 듣기 좋지요.
0: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1: 예. 탁!
0: 네. 네.
1: 찌킥! 이래서 소리가 톡!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좋습니다.
0: 네. 네네. 네.
1: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편하다.
0: 아.
1: 네. 실수가 네, 그렇죠.
0: 아, 처음이니까
1: 그럼요.
0: 네.
1: 아직 실수합니다.
0: 네,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0: 맞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0: 네.
1: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0: 네.
1: 첫 수는 너무 못 쳤잖아요.
0: 네. 네.
1: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네. 또 중간 있죠?
0: 와!
1: 와! 대단한데요?
0: 와!
1: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 몰켜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힘이 들어갔어요.
0: 네.
1: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0: 네.
1: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네. 과연 그걸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0: 네.
1: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준 팔단 이거 웬 일입니까? 끝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팔단 네?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 네. 아직 모르죠.
0: 네, 아직 몰라요.
1: 네,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0: 네.
1: 이번에 성공하면
0: 왜요?
1: 이번에 성공하면
0: 왜요? 뭐 하?
1: 예,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0: 아, 긴장을 일단 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팔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1: 네. 그 친구의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네.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됐다고 합니다.
0: 네.
1: 대단하지 않습니까?
0: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저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1: 네?
0: 네?
1: 둘, 셋.
3: 괜찮아, 잘 될 거야.
1: 그렇죠. 네. 썰렁하네요. 네. 네.
3: 괜찮아, 잘 될 거야.
1: 자, 이세준 팔단 완전히
0: 네.
1: 승기를 잡았어요.
0: 네. 아주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1: 예,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네. 봐주다가 또 역전패 당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1: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네. 와!
1: 아직까지. 네. 네. 와! 아직까지.
0: 네. 네.
1: 와!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네.
1: 와! 물론 부디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일타기도. 네?
0: 와!
1: 와! 야!
0: 진짜
1: 쓸어버리네요.
0: 네.
1: 네?
4: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이것이 알까기다.
0: 와.
1: 네? 와. 이세준 팔단.
0: 지금까지 막 큰 실수가 없어요.
1: 이세돌 구단.
0: 네.
1: 알까기는 이세준 팔단.
0: 혹시 가족이신가요?
1: 와. 자, 이럴 수가.
0: 와.
1: 끝내줍니다.
0: 네. 멋있었어요.
1: 예. 오히려 참 이한철 팔단 우리
0: 네.
1: 다쿠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0: 네.
1: 네. 자, 과연.
0: 오!
1: 와!
0: 오!
1: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나 이한철이야.
0: 네.
1: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0: 네,
1: 좋았습니다.
0: 네.
1: 네. 이러다 보면.
0: 네.
1: 예, 한 번 한 번 하다 보면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1: 네.
0: 네.
1: 자, 이세준.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처음에 실수는 아닌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0: 네, 위험할 뻔했는데
1: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팔단 그 자리로 옮겨서
0: 네.
1: 해달라.
0: 맞아요.
1: 그리고 욕심각진 하는데
0: 네.
1: 그 자리에서 이한철 팔단을 하네요.
0: 네.
1: 근데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0: 과연.
1: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0: 네.
1: 예.
0: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1: 다소곳한
0: 지킬 것인지.
1: 자세로
0: 예, 그래도
1: 그냥 다소곳하기만
0: 네.
1: 했습니다.
0: 네.
1: 뭐 그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이세준 팔단은
1: 네.
0: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0: 네.
1: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0: 아.
1: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0: 네, 진짜 대단해요.
1: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0: 아, 뭐. 저는 깜짝 놀랐네요.
1: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0: 네.
1: 이렇게 된 거 이한철 팔단에게
0: 네.
1: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0: 오, 좋아요. 저는.
1: 네?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고요.
0: 네.
1: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0: 네.
1: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0: 네.
1: 예, 실력파예요.
0: 네.
1: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석작전입니다.
0: 네.
1: 논개타법이라고
0: 네.
1: 그러지요.
0: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1: 유리하니까. 저거 뭐 한 점 승리나 네 점 승리나 일곱 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1승이 필요하니까
0: 맞아요.
1: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연차 팔단도 7대는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한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네. 오 무서운 수가 있어 네. 상대가 약보지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그날 대국 판마다 네.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대국 완전히 달라질 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대2니까 네.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 작전 좋습니다. 네. 그냥 시원시원하게 동계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네.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0: 와 진짜 잘하는데.
1: 진짜 잘하지요.
0: 네.
1: 네. 네. 그 번거리에서
0: 예. 딱 깔끔하게.
1: 아. 군더더기가 없어.
0: 네.
1: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네,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스타일이 오. 네
0: 와, 근데
1: 그렇다고
0: 진짜
1: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팔단 깔끔합니다 네. 네. 그래 그런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하나 남았어요 저
0: 오. 아. 아쉬워요
1: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 달린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잖아요? 네. 각이 잘 안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아, 네, 그걸. 뭐, 이제 약을 이제 안 나오는데, 그러나 아.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어?
1: 아,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아를.
0: 네. 네.
1: 그러나. 네, 뭐 가진자의 여유입니다.
0: 네, 아직 3알이 남았어요.
1: 네, 3알. 네.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0: 아 이렇게 하겠다.
1: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있다.
1: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0: 네.
1: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자세가 좋으니까
0: 돼요.
1: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토론.
0: 네.
1: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0: 네.
1: 이거.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0: 이거.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승리! 멋진 승리.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예명인전 시즌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0: 네,
1: 네, 네. 포선 끝났고요.
0: 네. 그럼 흑도를 잡은 이세준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0: 네.
1: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욱 이한철 8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0: 오.
1: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예!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0: 네.
1: 똑같은 입장입니다.
0: 네. 네. 멋있게 쳤는데
1: 네.
0: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0: 네.
1: 네? 이한철 8단. 네. 예. 와, 좋습니다.
0: 여섯 달씩.
1: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0: 네.
1: 기풍이 시원시원한.
0: 네.
1: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0: 네.
1: 알까기.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네.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0: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역시 또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동계타법이
0: 네.
1: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1: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0: 네,
1: 네, 5대 5. 막상 막 그런
0: 네,
1: 얘기예요.
0: 오늘 재밌어요.
1: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0: 네.
1: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요.
0: 네.
1: 아,
0: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세준 8단이요.
1: 네.
0: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1: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 네.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습니다.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네. 7년 만에.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0: 아 그게 됐다.
1: 됐다 됐다. 네.
0: 아, 지금 똑같아요.
1: 예.
0: 네 다섯 달씩.
1: 그렇습니다.
0: 저. 아, 계속 이렇게.
1: 예, 뭐 소리볼 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네. 네.
0: 혹시 최서범님은 네.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1: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 방송이니까 큰 마취를 하고 왔는데. 김가영 주도원님 물어보면 혹시 그럴까봐. 네.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네. 국립국악원에서 생활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매년 생활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생활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팔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1: 와 이한철 팔단 대단하네요. 네.
0: 제목이 달거리.
1: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0: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1: 이 신구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0: 네, 신구가 네. 친구라는 뜻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팔단의 작품이죠.
1: 진짜 그 신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한철 발전 와 저거 우리 향수
0: 네
1: 오늘의
0: 와
1: 오 저 먼 거리에서 네 좋은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발전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0: 네
1: 이수준 발전 1차전하고는 잠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0: 네.
1: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지금 네.
0: 어머.
1: 네. 지금 네.
0: 어머.
1: 본인 알이 꽤예요. 네. 당황 맞습니다.
0: 말렸어요.
1: 네. 말렸습니다. 이한철 발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새끼를 네,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우와! 계속해서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우와.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0: 네. 네.
1: 오! 이한철 발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기 영역한 이세준 발단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0: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1: 예. 우와. 자, 그러나 이세준 발단. 예.
0: 아.
1: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0: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네.
1: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0: 네.
1: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0: 네. 네,
1: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0: 네.
1: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0: 네.
1: 네. 가진 자에게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0: 네.
1: 꽤기 남았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0: 네, 그래도 유리.
1: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뒷공문을 빼겠죠. 그렇죠.
0: 아.
1: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네.
1: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네.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발단. 와 결승전입니다.
0: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세 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네.
0: 흑 이세준 8단 성공해주세요.
1: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0: 네.
1: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팔단 네. 무서웠습니다.
0: 네.
1: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팔단. 자, 네? 과연? 와!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팔단이야.
0: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0: 네.
1: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1: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0: 네.
1: 그러면 그 초도로운 걸 포기하고 내가 할 길, 그거보다는.
0: 위험하죠.
1: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아, 손이 떨리나요?
0: 아! 아
1: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네.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0: 아, 네. 막았네요.
1: 네.
0: 네. 네.
1: 아! 와, 왼손 탑보.
0: 네.
1: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팔단.
0: 너무 우와. 깔끔해요.
1: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0: 네.
1: 네.
0: 와, 그러면 지금
1: 떨렁 하나 남았는데.
0: 네.
1: 그랬거나 저랬거나 저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0: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아, 저기 이제 찍기. 이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0: 그렇다가
1: 괜한 짓이지요.
0: 네, 건드리면은 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서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1: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0: 아.
1: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0: 아쉬워요.
1: 네. 이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0: 네.
1: 예, 이세준 팔단은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네 충분합니다. 네.
0: 아.
1: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농계 타법까지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팔단의 승리. 올해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팔단입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리겠습니다.
0: 진짜 멋있었어요. 와.
1: 야.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1: 너무 잘하네.
2: 그렇게 잘해주세요.
1: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2: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0: 네.
2: 오.
1: 이세준 팔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5: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0: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5: 아빠 잘했지?
2: 첫 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1: 아 첫 판이
2: 네 어우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남기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꾸민 무대로 함께 해봤습니다. 대단한 무대였네요.
1: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뭔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멋진 무대 뒤에는 항상 뒤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온 시간들이 오늘 무대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해보시죠.

0: 네, 남기희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든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떤 팀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1: 네, 이 학생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용단체 전공반 학생들이고요. 네. 좀 전에 무대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해 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 아. 네, 우리 학생들 칭찬! 자랑 좀 해주세요. 네,
1: 저희 학생들은 뭐든지 끝까지 하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라서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에도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특징인 장점인 그런 학생들입니다.
2: 아 어쩐지 그래서 무대에서도 막 빛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잘하더라고요.
2: 친구들이. 네. 선생님의 칭찬 듣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3: 저희 선생님은 겉모습으로는 여성스러워 보이시지만 네. 연습만 시작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테토녀로 변신하세요.
0: 오. 아 테토녀.
3: 그리고 연습이 끝난 후 저희의 사소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0: 극찬인데? 와 테토녀인데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가운데 천사도
2: 천사까지
0: 까지 들어있는 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 좀 가르쳐 주실 때 평소에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우리 학생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4: 제가 무용할 때는 호흡법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춤추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2: 춤추는 게 가장 행복하다. 네. 어쩐지 아까 무대에서 뭔가 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맞아요.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번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설레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무대라는 공간이 저는 보여주기라는 공간이기보다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네. 아이들한테도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하면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0: 공연 연습하면서?
1: 네.
2: 간식 사주세요.
0: 아니면 쉬었다 해요.
1: 저희 언제
0: 쉬어요?
2: 맛있는 거
1: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를 얘기 많이 했었어요.
2: 아!
0: 어?
2: 한 번만 더 할게요.
0: 아, 아이들이요?
1: 네. 그래서
0: 아, 정말로요?
1: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쉬워 보여도 네. 그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0: 그럼요. 힘든데.
1: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용수로서 좋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보람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0: 예.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 몰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순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1: 네.
0: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있을 것 같습니까?
1: 조금 있을 것 같은데.
2: 조금.
0: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 안 챙겨와서 혼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순서 틀려서.

0: 서 혼내실 때 요거 좀 셉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다음 가끔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세요라고 학생들이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네. 이 연습할 때 좀 무섭게 하실 때가 가끔 뭐 있을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웃으면서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단호하게 앞에서 좀 이끌어갈 때가 있긴 하죠.
2: 가끔인가요? 자주인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아마 선생님의 이 성실함까지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선생님 성함 남기희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에 도전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자, 남!
3: 남몰래 연습 안 하면 바로 들키는
2: 기!
3: 기가 막히게 눈썰미가 좋으신
2: 희!
3: 희한한데 무서운 좋은 선생님입니다.
2: 원래 선생님들은 눈이 뒤에도 달렸다 이러잖아요. 남몰래 연습을 안 하면 바로 들킬 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도전해볼 친구 있을까요?
4: 저희요.
2: 아, 네.
0: 그 남기희로?
4: 네.
0: 알겠습니다. 예, 남!
3: 남다른 열정으로
0: 기
3: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0: 희
3: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0: 야, 이 삼행시를 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무용수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자,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훈훈한 무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세 명이 함께 준비한 무대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고요. 네. 무대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를 하는 최수연입니다.
0: 네.
1: 팀이라기보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중 저희 막내들, 막둥이들인데요. 그 제가 낮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서 예. 이렇게 오늘 함께 무대를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 그러니까 막내 막둥이라고 부르셨던 네. 그만큼 선생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예.
2: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3: 처음에는 선생님을 TV나 유튜브 이런 데로만 봤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막 무섭고 그러진 않았어요?
3: 소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대화하거나 밥 네. 같이 밥 먹을 때는 편하고 괜찮고. 좋아요.
0: 처음 뵀을 때는 좀 떨렸고 저희도 연예인인데 저희 보고는 안 떨립니까?
3: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줘야 되죠.
2: 고마워요. 예.
0: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좀 엄하시거나 좀 무섭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같은 거를 지적하시거나 알려주실 때 가장 긴장되고 무서웠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2: 선생님 별명이 있다면서요?
3: 호랑이 선생님.
2: 왜요 왜요?
3: 네. 어흥하듯이.
0: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진짜 호랑이를 닮으셨대요.
2: 선생님이요?
0: 안경을 그런 걸 쓰신다 맞아요? 그 얘기를 좀.
3: 그 선생님이 가끔 그 호랑이 호피무늬 안경을 쓰고 오실 때가 있는데요.
2: 호피무늬. 예.
3: 네.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오신 날에 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선생님이 혼내실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0: 호랑이로 변신해요.
1: 그러니까 민정 학생이 네. 유난히 혼나는 날이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0: 하필이면.
1: 네, 이제 벗을게요.
2: 호피 안경 등장하면 좀 그날은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겠네.
2: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1: 아무래도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좋아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많이 혼난 게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보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사실 속상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이 소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너무 제가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입니다.
2: 그러시겠어요.
0: 정말 아이들의 네. 소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안내자
1: 네.
0: 길잡이 같은 분이신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네.
0: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 있나요?
3: 제가 인스타로 선생님이 런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0: 네.
3: 그때 저도 한강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싶기도 했고.
0: 선생님 네. 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3: 아니
2: 혼자서?
3: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2: 다른 사람들과
3: 런닝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런닝도 하면 한강라면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0: 그러네.
2: 선생님
0: 꿀맛이죠.
2: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지금 목적이 러닝이 아니라 한강라면이에요. 러닝을 꼭 해야 한강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3: 그럼 러닝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같이 하고.
2: 한강 하면 라면 또 빠질 수가 없죠.
0: 뭐 당연히 그렇죠. 예예.
2: 한강 라면 데이트가 꼭 성사되길 또 기대를 할게요.
0: 그럼요. 네. 네, 정말 사랑스러운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자, 최수연 선생님과 그리고 두 친구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아, 오늘 이 무대를 보다 보니까
1: 네.
0: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 학창 시절을
1: 네.
0: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어떤
0: 아주
1: 학생이었어요?
0: 저 모범적이었고, 예,
1: 모범적이었고.
0: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1: 네.
0: 예,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나고
1: 네.
0: 학창 시절 생각도 나는데
1: 네.
0: 아무래도
1: 네.
0: 왜 애틋한 선생님들이 떠오르게 마련이잖아요, 한 명씩.
1: 그렇죠.
0: 네.
1: 저는 근데 애틋한 선생님들도 다 떠오르지만
0: 네.
1: 그렇게 저를 혼냈던 선생님들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0: 예.
1: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럼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0: 예.
1: 조우종 씨, 왜 눈물 닦으시는 거
0: 아니,
1: 아니에요?
0: 다음 예, 안내를 또 해주시죠. 네.
1: 네, 괜찮으신 거죠?
0: 선생님 존경합니다.
1: 자, 다음 무대에 이어서 또 어떤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감사합니다.

0: 네, 마음이 잔잔해지는 대금 산조 무대 잘 봤습니다. 이 팀은 어떻게 뭉친 팀인지 저희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는 교사 김재호입니다.
0: 네.
1: 오늘 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금 전공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반주를 위해서 타악 전공 학생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0: 예. 그럼 원래 이렇게 팀이 구성돼

0: 했던 건가요?
1: 아, 저희 학교에는 네. 소리샘 예술단이라고 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 내외 각종 행사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국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이 공연에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모인 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네. 어쩐지 실력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0: 그리고 국립 국악 네. 중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네. 이렇게 멋진 연주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3: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네. 처음 입학했을 때 전공 선생님들이 다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겁을 먹고 있었는데
0: 겁나지, 예.
3: 선생님을 만나보고 수업도 들어보니까 예.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고 특히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반전 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래요?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죠? 귀여운 캐릭터 예를 들면?
3: 무민.
0: 아, 무민. 그 똥똥한 친구? 네. 아, 그런 친구를 좋아하시고 생각보다 덜 무섭고. 그러면 이 반전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 뭐 별명도 남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 혹시 있습니까?
4: 네, 두 가지 있는데요.
2: 두 개가 네. 있어요. 네.
4: 각퇴요정이랑 각퇴악마가 있습니다.
2: 각퇴요정?
0: 명퇴 아니고? 명퇴, 동퇴, 각퇴? 무슨 각퇴가 뭐죠?
4: 아, 그
2: 각퇴가 용어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딱 들어주시는데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것은 타악기를 치는 채 이름입니다.
2: 그러니까 요 각퇴를 들고 계신 건 맞는데 예. 요 하나를 가지고 요정이 되셨다가 악마가 되셨다가
1: 네, 그렇습니다.
0: 약간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좀 위협적이거든요.
2: 너무 네, 극과극인 거 아니에요?
0: 그렇다고요? 위협적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5: 선생님이 각퇴를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셔서 각퇴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2: 네.
0: 예.
5: 가끔 선생님이 대근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악마 같으셔서 각퇴 악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0: 각퇴 악마와 각퇴 요정. 아주 대비되는 단어거든요.
2: 그러니까요. 극과 극이거든요.
0: 그러면은 선생님 네.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각퇴 먼저 각퇴 요정. 요정 샤라는 요정이다. 약간 팅커벨 느낌 나고. 자, 각퇴 악마. 이런 표정이 나와요, 진짜.
2: 선생님 표정 연기가 되시네요.
0: 그러게. 약간 연기가 되시는 분이다.
2: 오늘은 각퇴 요정이신 거죠?
1: 그렇습니다.
0: 선생님 이거 외람되지만 네. 대금 뺑뺑이가 뭡니까?
1: 네. 저희 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긴 호흡으로 오래 불어야 되는데 곡이 짧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수업 시간 내내 반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내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같이 불고 저도 같이 붑니다.
0: 진짜요?
1: 네네.
0: 야, 근데 이게 악명 높은 좀 수업이네요.
2: 선생님 방금 각퇴 악마 되셨어요. 방금 잠깐 눈빛이
0: 표정이 그래요?
2: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만큼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좀 뿌듯한 순간 이런 때 언제 있으세요?
1: 방금 말했듯이 이런 뺑뺑이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0: 힘들죠.
1: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10분을 못 넘기고 자꾸 악기를 내리거든요.
0: 예, 예.
1: 그럴 때 제가 이제 각퇴 악마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겪은 학생들이 예. 중3이 되면은 네. 돌부처가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0: 늘었구나.
1: 네, 제가 뭔가 괴물을 만든 느낌이 나는데
0: 우와.
1: 그러면서 뭔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0: 그렇겠네, 진짜.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비슷한 상이에요, 저랑. 저희도 순하거든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맞죠. 별로 크게 화내지 않아요.
2: 근데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1: 아직 미혼입니다.
0: 훈남이신데 네. 왜 결혼을 못하셨을까?
2: 아직 미혼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도와드려야죠. 우리 친구들 뭐합니까? 돌부처처럼. 오늘 나온 김에 선생님 장갑 프로젝트 돌입해봅시다. 일단 공개적으로 선생님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6: 제가 할게요.
2: 네. 네.
6: 우선 선생님은 겉으로 보시기에는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지만 속은 되게 따뜻하고 또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그리고 대금을 부신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3: 되게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고
0: 책임감이 강해서 가정을 이끌 수가 있다.
3: 네, 되게
2: 중요하죠, 중요하죠.
0: 그렇죠, 결혼하면.
3: 네, 네, 네. 가정에 애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애착이 많을 것 같다.
3: 네.
0: 선생님의 이상형은 알고 있습니까?
3: 아이유.
0: 아이유. 선생님, 아이유는 좀 심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결혼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1: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0: 예, 노력 좀 하시고요. 네. 진짜. 네,
2: 선생님도 좀, 한 말씀 하세요. 자기 자랑.
0: 그렇죠. 네. 자기 피하시되니까. 네. 예.
1: 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를 악마로 보지만 예. 저의 가족에겐 요정입니다.
0: 아, 근데 네. 진짜 잘하실 네. 것 같아. 예, 가정을 이루면은. 네.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더 있나요?
1: 오늘 이 무대가 학생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무대가 됐고 이런 무대를 주신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정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응원하는지 네. 느껴집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내년 봄쯤에는 좋은 소식 기대해 볼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각퇴요정 김재호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만나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잇따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오늘 뭐 무대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또 제자들 간의 숨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까 더 빠져들게 되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듣는 감동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말 있잖아요. 존경하고 좋아하면 또 그만큼 닮아간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무대도 역시나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멋진 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해서 더 감동이 깊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면서 선생님과 또 제자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의 무대가 저희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국악에 대한 꿈도 더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은 씨,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함께 감상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내어봐라. 예.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0: 쓰고.
1: 어와 세상 부님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그제 청춘 일러니 어느 돈 들었구나. 지나간 일 해야 되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방산천 흙이로구나.

0: 말이여. 이놈의 백발을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한 손으로 망치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오라를 메고 가는 청춘을 오라로 묶어놓은 돌 오는 백박아귀를 어쩔 거나 노새 젊은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느니라. 놀아도 넘어 험하게 놀면 늙어지면서 후회되는지 바쁠 때 이러고 한가할 때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여 앉아서 거들은 거 그리고 도도다 보세. 내가 놀보란 놈이 흥부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아 이놈이 거부가 되어버렸나? 참 강산지 개변이다. 야 이놈고야 흥부야. 흥부가 저희 형님 소리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놈 흥부야, 이 집 네 집이냐? 예, 제 집월세다. 그 집 참 집 좋다. 나하고 바꾸자.
1: 아이씨가.
0: 형님 처분절하십시오. 사랑으로 모신 후에 여보 마누라 건너 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흥부 마누라가 시수 왔단 말을 듣고 구박당하여 쫓겨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 떨리나. 가장 명절 거역지 못하여 나오란디 흥부 마누라가 나온다. 흥부 마누라가 나오란디 천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지를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고

0: 별우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궁보마루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주름문 잘게 잠꾼 바로 놀게다가 아짱 거기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나가던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이노 홍보야 네 계집 쫓기 하나 해볼거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대하버렸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판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은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꿈꾸렸다 오족파 대모양강 당황이 얼기설기 속편들건 또 정전변 주르륵역과 산비떡과 빙과증비 생초 놓고 조랑과니 우침초양 회가저녁공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청단수산 잡히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장기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미라리 녹두채 만난 작곡 주르르르 들어부 청두화로 백탄소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오라 꾹꾸르따 연계팀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등은디 쇠조만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순간 부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홍보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1: 아이씨고
0: 홍보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재수들어 권주가 오르는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지성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쌀과 돈이 많이 있어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엉뚱서란 지구하고 온다던

일을 박수기 들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을 내 집에 왔소.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쓰겠다 버려라. 내가 당장 세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런데 농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이라 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홍보야. 저 홍보에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옷이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금보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그건 나 주라. 형님 그렇잖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가 등짝을 물려줬다. 내놔라. 형님, 점잖아 처지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죠. 토정열 새끼. 아, 형님 간에 그거 다 놔주려고 입힌 게 저 깊은 게 자꾸 찍어져 빠졌으니 빨리 내놔요. 내가 죽고 갈랄게. 형님 자주 건너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자주로 못 오고 다리 지금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이거 하나씩 주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지? 예, 그것이 화자 초

짜창짜옵시다. 씩씩짜는 녀석 유시간을 차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찍어버려. 화초장을 치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장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닭가 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고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루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우르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 골제. 자이 무덕이 웬일인가? 딸랑이 사람 조망어다. 돌봄 마루라 나온다. 돌봄 마루라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황금 줄이라.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 옥반에 진주 담은 듯 병반에 물 떠놓은 듯 밤이면은 불이 밝고 낮이면

하루같이 점재할지 꿈자리 홍두 히쭉 웃고 해쭉 웃고 깜찍하고 망찍하고 가둥가둥 융측망측 그랑치 깨낀 기장왕은 달구지에 실어다 봉도장으로 군

0: 되어봐라. 예히.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오?
2: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3: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1: 이 노래
3: 들어볼래?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초등학생의 깜찍한 모습이 인상적인 무대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가혜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은 푸르른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어린이들과 참 잘 어울리는 때죠.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음악과 춤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어린이들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그 무대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우리 것이 좋아서 국악과 친구가 된 어린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진지한 모습 속에서 국악의 희망이 느껴지는 듯해서 참 뿌듯해집니다. 이런 도전과 노력을 지켜본 명인 명창 선생님들께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이들의 무대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선초등학교 발금연주단 여러분, 전교 학생이 6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여러분이 앞장서시는 그런 그 연주자들의 길을 저는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무대가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을 향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국립국악원 유소년국악단 푸르미르 어린이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아이돌 스타에 열광할 때 우리 소리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여러분의 국악을 향한 애정이 넘치는 모습에 감탄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소리 공부에 매진하고 고운 심성 또한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모습과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국악인이 되길 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봉천초등학교 백반 어린이 여러분, 어린 나이에 열심히 대금을 연습하고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여러분의 소식에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금은 다른 악기보다도 대자연에서 생성된 만큼 꿋꿋하고 지조 넘치는 악기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이 대금의 사랑도 그런 악기 특성처럼 변함없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서 앞으로 여러분 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금의 명인이 탄생하길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와의 싸움이 중요한데요. 득음의 경제에 오르기란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죠. 여기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음악이 좋아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소리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는 기특한 소녀들인데요. 어리지만 차분하게 명창의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들의 무대와 함께 하시죠.

0: 같이
1: 보고서만 기억여 자기 삼는 게 대선생 아니요.
0: 옳지.

어떻게 말을 잘해놓았던지 용왕이 싹 돌려껐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여와라, 태공을 해하는 자는 정배를 내릴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술상 하나 가져오너라. 술상이 들어오니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나온다 허는디.

0: PD를 쫄쫄 따라 댕기다가 촐랑촐랑 소리가 남께 아따 얘들아 이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토끼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1: 아니 어떤 시래비 아들놈이 내 뱃속에 간들었다 그러느냐 아이놈아 내가 못 먹는 술을 빈속에다 몇 잔 들여다 부었더니 아마도 똥땡이가 촐랑촐랑 하는 모양이다
0: 이렇듯 장담은 허였으나 오래 지체어다가는 기어이 배를 뗄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허되 대왕의 병세만만 위중하오니 소태가 세상을 나가 간을 속히 가져오겠나이다 용왕이 반기어사 기특고 고마운지고
1: 여봐라 별주부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져오도록 허여라
0: 영을 내려놓니
2: 별주부가 울며

0: 좋아.
1: 간이 들었으면은 조련이와 많이 르가 아니었고 보면 소신.

오늘은 이제 막 국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어린이들과 함께했는데요. 그 열정만은 여느 명인 명창 묻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 미래의 명인 명창을 꿈꾸는 푸르른 새싹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 것은 그들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전통예술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인 듯한데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국악계를 이끄는 명인 명창으로 이들을 다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저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신명나는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들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려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4: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슈.
4: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2: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에요.
4: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고기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내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죽게 되고.
1: 요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2: 금색 주파 거북 연녀.
3: 이 노래
1: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사진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서울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들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 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0: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사진축제.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진을 만나다.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만을 위한 첫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을 전시, 연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1: 이제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특별히 조성이 되었는데요. 사진매체를 특화한 국립미술관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다양한 확장성 그리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진 매체가 가진 다양한 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0: 사진의 집인 이곳에서 지난 4월 9일 2026 서울사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5년 만에 컴백홈으로 돌아왔습니다.
1: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열지 못하게 되어서 처음 5년 만에 여는 사진축제라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참여 작가들을 또 컴백한다는, 불러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 그리고 그간 활동해온 다양한 중견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0: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2: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2: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0: 2부의 주제는 이동하는 집입니다. 타국을 집으로 삼아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집은 때론 기억과 언어, 정착과 이동 등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2부 전시장은 분단과 전쟁, 노동의 경험 속에서 집과 터전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2: 신인수 작가님은 사진작가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을 노동자, 그것도 일용직 노동자라고 칭하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신인수 작가님은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런 공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희생,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사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3부의 작가들이 바라본 집은 마냥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버티는 삶이 머무는 곳인데요. 청년,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집은 집이자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공간. 언젠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집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에 놓인 공간인데요.
2: 김민 작가님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주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도 같이 살던 연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를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떨어진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놓고 양쪽 벽에 대치시켜서 사진으로 나타낸 작품 시리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마지막 주제인 우리의 집에서는 집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신수아 작가의 비누입니다.
2: 뒤로 보이는 작품은 신수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커다란 구조물 4개가 솟아있고 일종의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메모 그리고 사진이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수아 작가님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벨을 누르고 샤워를 해도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작품에 남기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집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들은 우리에게 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3: 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대상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감정을 담고 사진을 찍으셨는지가 독자로서 다 온전히 드러나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4: 일단 저희가 생활하면서 되게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도 되게 그에 대해 고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생활 공간을 넘어 각자의 기억과 정체성을 품은 새로운 집의 발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집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5: 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나 단독주택 외관을 촬영한 사진,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변해가는 자연까지. 사진작가들은 집을 주제로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았는데요. 작가들은 집을 단순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자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로 바라본 겁니다. 전시 공간과 동선을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진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요. 사진작가와의 대화와 워크숍, 포토부스를 운영해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드넓은 사진의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 음악에도 아주 특별하고 우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명인데요. 아명은 본래 공명 외에 점잖고 우아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취타는 만파정식이라는 아명을, 여밀랑마는 만엽치오라는 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아명을 모티브로 창작 실내악 7편을 초연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수작1에서 음악이 품고 있는 숫자를 주제로 공연했다면 올해는 전통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김상욱, 김영상,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0: 아명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 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통의 이름 위에 상상력을 더하다.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 2. 전통악곡의 이름과 아명, 그리고 창작국악의 만남. 차세대 작곡가 7인의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발견.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전통악곡의 숨겨진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7편의 창작 실내악이 초연됐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 2인데요. 지난해는 숫자를 주제로 펼쳐졌던 수작. 올해는 7명의 작곡가가 이름을 주제로 전통곡을 재해석했습니다.
2: 수작 공연은 작년에서 두 번째 시리즈로 공연을 하는데요. 창작악단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도 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통악곡의 이름 또는 아명을 가지고, 아명은 우리 전통악곡을 우아하게 바꿔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과 아명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1: 이번 공연은 김상욱 작곡가의 절화, 김영상 작곡가의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 라예송 작곡가의 도드리, 이예진 작곡가의 마녀치요, 이재준 작곡가의 여민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황재인 작곡가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까지. 저마다 색깔이 뚜렷한 작곡가들이 전통의 상상력을 더한 창작곡을 만들었는데요.
2: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곡가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아르코 창작음악제나 대한민국 작곡상, 그리고 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 동아콩쿨, 그리고 국악방송에서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온 작곡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전통 행진음악인 길군악의 아명은 바로 절화입니다. 김상욱 작곡가는 피리와 25현 가야금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걸음을

김영상 작곡가는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을 선보였는데요. 취타의 아명인 만파 정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0: 만파정식 지곡은 만 가지 파도가 멎고 그리고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잠잠해진 것의 이면에 어떤 움직임과 태동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여 작품을 착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 쌓이게 되는 어떤 감정의 잔흔들을 음악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명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돌아들미라는 뜻의 풍류음악 도드리. 라예송 작곡가는 단소, 산조가야금, 장구, 해금의 앙상블로 도드리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만엽 치호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녹음했던 새소리들을 듣고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을 들으시면 특정한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통 장단을 나오지 않지만 그 새가 가진 그 새의 리듬을 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작품이 끝나면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 이재준 작곡가는 이를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즐거움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담았는데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와 훈, 노도, 편중과 같은 아악기도 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0: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여밀락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고 아정한 음악을 백성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되게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전통 악곡인 여밀락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악 그리고 국악 작곡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국악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보어사의 아명은 황하청으로, 황재인 작곡가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맑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0: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무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1: 아,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구성이 나올지 조금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 너무 흥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정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여기서 오늘 연주된 곡이 세계 어딜 나가서 바로 연주되어도 너무너무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전통음악의 아명에 더해진 일곱 작곡가의 상상력. 수백 년 이어온 전통에 뿌려진 새로운 국악의 씨앗이 미래의 고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3: 네,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담긴 수작 2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파정식에서 정적을 읽어내고 여밀락에서는 도파민을 떠올린 젊은 작곡가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창작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악기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를 활용한 건데요.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과 가능성을 다채롭게 탐구하며 더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고 하죠. 국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창작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서도소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바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이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문화의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네.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죠. 또 예. 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네.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네.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이 별맞이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야.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 악단 또 외에 창작 악단도 있잖아요.
1: 네, 무용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 그래서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1: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 다음에 산조, 그 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 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예술감독까지 되셨어요. 네.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
1: 그렇죠.
0: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1: 정말 남다르죠. 사람도 남달랐고 네. 정말 그 들어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네.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 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네. 그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네. 잘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 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0: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네.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1: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0: 단원 관리도
1: 네, 삶 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을이 어떻게 보면 네. 제일 또 중요한 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네. 예,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0: 그렇겠네요.
1: 예,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0: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포용.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0: 근데 서두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 서도 소리는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0: 아,
1: 하지요.
0: 네.
1: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0: 네네.
1: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좀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요런 특징이 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의 그,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깊고 자주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성이라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0: 네.
1: 목인데 이 흔들어서 내는 목이 다른 민요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이렇게 촉급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0: 오,
1: 내는데
0: 다르네요.
1: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걸 하면서 그 관서 지방
0: 네.
1: 사람들한테는 벼슬을 주지 않아서 그 슬픔에 생겨났다는 소리이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0: 네.
1: 소리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만약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꺾어줘요.
0: 굉장히 힘이 있네요,
1: 예,
0: 정말.
1: 꺾어주면서 그런 어떤 기백이 또 느껴지고, 예, 그 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흘러 끝을 이렇게 던지지 않고 이렇게
0: 고개를
1: 흘러내려줘요.
0: 넘듯이
1: 그렇죠.
0: 유려하게.
1: 예, 넘는 다음에
0: 떨어주고.
1: 이렇게 떨어져요.
0: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1: 그러니까 흐르고 떨어지는 목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이 나는 그렇게 마냥 슬퍼할 수 없어. 탁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 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0: 그렇다면 서도 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1: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0: 네.
1: 뭐, 저는 어렸을 때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0: 그렇죠.
1: 서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 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예.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0: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1: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0: 네.
1: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0: 아, 전공을 한게 아닌데도
1: 아닌데도,
0: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장구도
1: 네.
0: 치시고.
1: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 악기니까.
0: 어머머머.
1: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0: 그
1: 거죠.
0: 당시에는 그냥
1: 예. 네.
0: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1: 그렇죠. 예. 네.
0: 오.
1: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0: 네. 항상 음악과 함께
1: 네,
0: 하고.
1: 음악과 함께였어요.
0: 예.
1: 네.
0: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 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 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용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 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1: 산타령,
0: 발매했는데,
1: 서도 산타령.
0: 네.
1: 네.
0: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1: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0: 누가
1: 하고.
0: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1: 아니요,
0: 스스로?
1: 이제, 예,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0: 예.
1: 이제 그 음악을
0: 하시는
1: 해주셨던, 예,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0: 분.
1: 그렇게 해주셨죠.
0: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

0: 등을 통해서 서도 소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또 아주 뜨거운 무대가 있었잖아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가수 인순이 씨하고 두 사랑 이야기 공연을 펼쳐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1: 네, 일단은 그 인순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어주셨어요. 마음.

0: 제가 듣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선생님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녹음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잘 그분이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서도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어요.
1: 근데
0: 그리고
1: 왠지 인순이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느낌에서.
0: 네.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신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살짝 일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서도소리 음반 내세요.
1: 어머, 그 정도로요?
0: 네, 정말 잘하세요. 네.
1: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0: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1: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0: 네.
1: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0: 네.
1: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0: 네.
1: 예.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0: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 국립공원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1: 국악 자체가요.
0: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BTS에 들어간 삽입음악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의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또 이것이 좀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 더, 그분들 공연할 때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도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시작 전에 광화문 뒤에서 우린 이쪽에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1: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누구였는지 너무
0: 그분들을 보시면 저분 어쩌면
1: 너무
0: 저러실까 하는데
1: 궁금해.
0: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1: 그러니까
0: 때 제가
1: RM일지 정국일지.
0: 전국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되게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1: 치마 같은 거 입으신 분.
0: 여기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1: 하얀색.
0: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1: 맞아요. 지민하고.
0: 근데 전국 그분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셨고,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너무
1: 그랬군요.
0: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0: 네.
1: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0: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녹음을 미리 했었어요.
1: 그 부분만요?
0: 그 부분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1절은 이제 제가 부르고 네. 2절은 합창. 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0: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 있을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그
1: 네.
0: 부분은 미리 녹음을 했었죠.
1: 아니,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아마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이거 서약서도 쓰고,
1: 아, 비밀 유지 뭐 그런 서약서요?
0: 예.
1: 어머머.
0: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한테 뭐, 제가 뭐 어디, 어느 공연을 해도 나 그거 공연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1: 네.
0: 뭐할 필요도 없고. 근데,
1: 네.
0: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나 애기들한테.
1: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0: 네,
1: 싶으셨겠어요.
0: 야, 선생님 비틀스랑 공연한다? 이렇게
1: 얼마나
0: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 좋아요. 네.
0: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광화문에 공연관 보러 간
1: 네.
0: 아이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1: 곡 현장에 간 거예요?
0: 했는데,
1: 어머머.
0: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1: 응.
0: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1: 너무 좋아했구나.
0: 그런
1: BTS
0: 모습을,
1: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0: BTS랑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1: 네.
0: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또 앞으로 좀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또 이틀 동안 열리죠?
0: 네.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1: 그렇죠.
0: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뭐
1: 네.
0: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네.
0: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의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관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1: 네.
0: 요번 꾸미는 무대는 정말 사랑방에 맞게,
1: 아.
0: 같이 관객과 공연이 하나가 되는
1: 네.
0: 그런 공연으로 지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 외에도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대표 공연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많은 공연을 했는데,
1: 네.
0: 그 가장 주력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파토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기악은 이제 모든 것, 기악 연주했던 선생님들이 연주하셨던 곡들이 한다 100년 이상이 넘어가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전통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산조라는 곡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획 공연을 해왔는데,
1: 네.
0: 사실 다른 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1: 왜요?
0: 옛 어른들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음악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또잘못 만들었을 때
1: 네.
0: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못 만들어도 괜찮다. 버려도 괜찮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또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1: 네.
0: 괜찮다. 만들어 봐라. 우리가 용기를 줄게.
1: 네.
0: 우리가 추임새를 해주마.
1: 와.
0: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음악이 좋은 음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1: 네.
0: 요걸 좀 확장해서 좀 키워 가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그 음악 또 성악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에 전기공연에서 다시 그리는 노래로 이제 했는데,
1: 네.
0: 거기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무대로 옮겨서 불러서 다시 대중화시키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레파토리를 더 확장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과 그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0: 네.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1: 네.
0: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버나 돌리기, 뭐또
1: 너무
0: 뭐,
1: 재밌잖아요.
0: 재밌죠. 또 재담 소리,
1: 네.
0: 또 사자 놀이, 뭐또 줄타기.

0: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지고 그
1: 오.
0: 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제담도 올려주고
1: 재밌겠네요.
0: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해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그 나가는 거죠.
1: 박물관으로.
0: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1: 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인 30일에
0: 그렇죠.
1: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네. 오시면 됩니다.
1: 격주로.
0: 네.
1: 오, 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0: 오세요.
1: 예매해서 가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아니면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서도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희망, 이런 것들을 사회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1: 그만둬요.
0: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 쓰려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1: 맞아요.
0: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않을 순 없지만,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좀 많으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 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0: 네.
1: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혜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 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에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오히려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약간 포스트락 같은 면에서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 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각했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됩니다.

0: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Yeah. 한 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한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경상북도 끝자락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팔공산. 해발 550m 팔공산 자락에 특별한 주인공이 산답니다. 사람보다 동물들이 먼저 반기는 곳. 무려 150마리가 넘는 동물들의 안식처라는데요. 동물들을 위해 무려 10억이라는 귀농 자금을 들여 이곳에 정착한 주인공.
1: 얘 보세요. 얘도 관심 가가 우리 주인이 지금 뭐 하나.
2: 자,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알파카 아빠. 저는 알파카 아빠입니다.
3: 저는 엄마입니다. 54세, 56세에 귀농을 했습니다.
4: 굉장히 늦게 하신 거 아니에요?
1: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농장을 하고 싶었어요.
0: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동물 농장을 위해 30년간 하던 사업도 단번에 정리한 병규 씨랍니다. 그런데 귀농의 로망과는 달리 매일이 다사다난, 동물들과 고군분투 중입니다. 챙겨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은 병규 씨.
1: 카메라에 렌즈에 춤이 배치하니까. 자, 됐다. 자, 좀 더 땡겨봐.
0: 하지만 귀농 후 행복만큼은 두 배라는 동물 전도사 병규 씨.
1: 여기 보호염소입니다.
3: 보호염소.
1: 그 여름종인데. 빠빠 한번 할까? 네? 에휴. 이제 우리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3: 제2의 인생.
1: 제2의 인생. 그래, 인생은 60부터야. 인생은 60부터입니다.
0: 귀농으로 진짜 인생을 찾은 병규 씨의 행복한 일상.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특별한 삶이 궁금해집니다. 8명의 충신을 기르기 위해 붙여진 이름의 팔공산. 팔공산 첩첩산 중에서 동물들에게 충성하고 있는 귀농인이 있습니다. 양부터 염소, 거위에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알파카까지. 약 4,000제곱미터의 대지에 동물 종류만 해도 10종이 넘는답니다. 무려 150마리의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섬세하게 돌보는 주인공은 어디 있나요? 매일 아침 동물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한 병규 씨.
1: 예림아, 여기 그 이제 다 끝났거든.
3: 물 더 있어요. 물 받아놔.
1: 아니 그래, 물 좀 따주면 되고. 네. 예림아, 물을 좀 알파카도 줘야 되고 여주편에 뜨신 물을 좀 받자고.
3: 자기야, 물.
1: 그래. 그치.
4: 어머님 성함이 예림이신 거예요?
1: 아니, 큰 딸. 딸. 아...
3: 네. 저 이름이 뭐예요?
1: 네?
3: 미숙 씨. 미숙 씨.
1: 아름다울 미자에 숙자야. 맑을 숙자랍니다.
4: 아니 근데 자꾸 예림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1: 그 처음부터 번호식 그렇네요. 큰딸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3: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고 이름 참 이쁘다 그래요. 예림이라고.
0: 아내에게도 동물에게도 사랑 많은 병규 씨.
1: 아이고, 추운데 어떡하냐.
0: 24시간 정성스레 농장을 살피는 병규 씨. 해발 500m가 넘는 이곳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1: 여기 팔공산 정상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위에 강한 동물 해야 된다. 이거 뭐 너는 툰돌아가도 안 얼어 죽겠다.
3: 어? 야, 너 너무 멋있다, 야.
1: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살이 쪄가지고 비만에, 고도 비만. 여기는 우리 동물 농장에 무플론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이라고도 불리는 무플론.
3: 와, 이 멋있다. 올바. 와, 근데 겁이 엄청 많나 봐. 이렇게 가면 도망가. 우리가 나가야 애들이 밥 먹으러 올 것 같아요.
0: 그야말로 야생 그대로의 환경을 누리며 살고 있는 무플론입니다.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가. 오오, 힘들어. 너. 쫓더라. 쫓더라. 여러분, 지가 내가 제 아버지인 줄 알아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왜 이 사람 먹는데 귀찮게 하나 이런다, 예? 응? 다른 집 염소들은요, 사람들 가면 내뺍니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 집 동물들은 괜찮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게 사랑으로, 정말 동물들을 사랑으로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0: 바라만 보고 있어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병규 씨.
1: 마누라 보면 난리가 납니다. 없을 때 보는 거지, 이렇게. 밥 한 번 더 할까?
3: 아이고.
1: 에이. 에휴. 어?
3: 정말로 이제 뽀뽀 내한테 하지 마세요.
1: 동물로서 사랑하는 거지. 맞지, 순탄아?
3: 빨리 씻으세요, 가서. 샘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렇죠. 아니 가끔 막 이렇게 끌고 주다가 내한테 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 느낌이 꼭 그것만진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래, 가자, 가자.
3: 좀 그래서 조금 싫어요.
1: 선이.
3: 선이는 선이하고 너무 친하지 마세요. 뽀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이쁜 건 이쁜 거지 뭐, 맞지? 어?
3: 고개를 쏘네.
1: 어? 뽀뽀 한번 할까?
3: 아닌데. 응? 아, 어? 선이 너. 어?
1: 당신은 안 예쁘냐?
0: 동물 애호가 병규 씨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동물은 알파카인데요. 보기 힘든 알파카가 다섯 마리나 살고 있습니다. 팔공산 고지의 환경과 딱 어울리는 알파카.
1: 여름에 2년 6개월 됐어, 태어난 지가. 선이. 근데 여름... 우리 집에 제일 이쁨, 그 기쁨을 주는 놈들이죠. 우리 집에서 태어났고.
3: 8월 달에 제일 더울 때 태어나갖고 선이잖아.
1: 그래서 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0: 병규 씨만 달리 아직도 동물들이 낯선 아내입니다.
1: 뽀뽀 한번 하고. 부럽네. 응? 보리야, 너는 새끼 가졌어, 이제? 어? 보리, 너 새끼 가졌어? 요거 세 마리가 암컷입니다. 예.
0: 동물농장으로 귀농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알파카 때문이었다는데요.
1: 섬유 쪽에 제조, 그, 도매, 무역을 했죠. 그래서, 세계 한 3, 40개국에 섬유 쪽에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남미 페루에 그 사업자 출장을 갔는데, 마추픽추를 갔는데, 야생 알파카가 면발이가 그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겠어요. 눈도 너무 예쁘고, 너무 평온한 느낌. 아, 이제 이게 내가 왜 이러나. 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럼 다음에는 이놈이다.
0: 무려 30여 년 동안이나 섬유 수출 일을 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인정받았던 병규 씨. 우연히 본 알파카들이 병규 씨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8년 전 사업에서 손을 떼고 동물들과 함께 이 산속으로 귀농을 했는데요. 하나 둘 늘어난 동물 식구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네요. 첩첩 산중 속 동물농장은 그야말로 병규 씨만의 지상 낙원입니다. 동장군이 잠시 물러난 포근한 날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깊은 산속까지 누가 온 걸까요? 동물들을 구경하러 온 꼬마 손님들인데요. 병규 씨는 다양한 동물들을 소개하고 구경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동물들이 여기도 있으니까 추우니까 문을 좀 닫아주세요.
5: 자,
1: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 어린애들 데리고 이 팔공산 알파카 교육농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농장 교장 선생님 김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물원하고
5: 교육 체험 농장하고 차이가 뭐냐?
6: 20점.
5: 자, 요렇게 만져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도 느껴볼 수 있겠죠, 그죠?
0: 직접 만져보며 교감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인기 만점. 벌써 지역에서 명소가 됐답니다.
7: 난 무거워서 못 내린다.
0: 이번엔 야외 동물들을 구경할 차례.
8: 아, 예, 여보세요.
7: 라쿤.
8: 네, 라쿤이죠. 이 라쿤은 미국 라쿤인데 라쿤과입니다. 별도 과가 있어요. 라쿤은 따로입니다. 그리고
0: 눈앞에서 보는 생생한 동물 구경에 아이들 이목이 한껏 집중됩니다.
5: 저 사고 있었잖아요. 사고 때 이런 걸 들고 나오는 순간에. 네, 그렇죠? 자, 지금 애들이 이거 한 개씩 접을 거예요. 자.
9: 손뼈.
10: 귀여워. 진짜 귀여워.
9: 손뼈.
5: 하나씩 주고 있으세요. 라쿤 손바닥을 만져보세요.
7: 안 아파요.
11: 안 아파?
7: 해봐. 그냥 입에 넣어.
3: 버겁지?
10: 진짜 귀여워.
5: 과일도 좋아합니다.
11: 아이고.
7: 나도 좋아.
5: 야, 먹어봐. 자, 갑시다.
7: 이제
5: 자, 가자. 이제.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여기 보호 염소입니다.
11: 보호 염소.
5: 그 여름 종인데. 여기에 가지고 온 원종 있죠? 원래 이 할아버지들은 다 추워서 죽었어요. 추워서, 겨울에 추워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놈들은 버티더라. 자, 만져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따뜻한 몸, 예. 털도 만져보고. 자, 예. 자, 이제 엄마가 지금 막 달라 그러죠? 자, 달라 그러죠? 자, 가자.

0: 자. 자, 갑시다. 자, 엄마가, 어이구, 어이구. 그렇죠. 이 새끼야.
1: 염증 크죠?
0: 앞으로 2년 뒤에는 엄마 같이 저렇게 클 거야. 2년.
2: 예. 구경 좀 하세요. 그럼 제가 줄게요.
3: 제가 줄게요.
2: 아, 나도
4: 혼자만 하기엔 아까운 체험. 동물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5: 아, 아줌마.
6: 아이고야, 너무 열정적이다.
7: 무서워요.
8: 무서워요?
9: 우와, 이거 가볼까?
10: 알파카야, 넌 이거 먹어. 알파카야.
4: 사람들의 방문에 동물들도 호사를 누립니다. 지루했던 겨울 방학, 놀이동산만큼이나 재미있는 동물농장. 오늘 하루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농장의 포토존인 자작나무 숲도 인기 만점. 팔공산 자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8: 아이랑 같이 해서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6: 대단하죠. 날씨도 이렇게 추운 이렇게 산 속에서.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고생하시고.
0: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삶의 보람. 또 애들하고 보면 귀엽기도 하고.
4: 체험 수업이 끝난 후 한가해진 시간. 그런데 병규 씨는 이 시간이 더 바쁩니다.
0: 저 위에 새끼 염소집 있잖아. 그 너무 추접더라고. 아, 조금만 하자. 좀 그대로 줘. 그래. 싫어했는데 싫어옵니다.
8: 같이 하자.
0: 좀 하자.
4: 강제 소환된 아내.
8: 언제까지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건데.
4: 동물 식구들이 많은 만큼 매일 해야 할 일도 한가득. 고생 자처하는 남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입니다.
11: 어머니가 똥 치우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나 봐요.
8: 아, 제일 싫어하죠.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도와줘야죠.
0: 하지 못해. 눈에 막 보여요.
8: 처음에 오는 걸 반대했었어요. 그냥 밑에서 좀 살자고.
0: 여기 투자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도시에 가서 그 상가 건물 사서 임대놓고 살자. 모든 여자의 로망일 거야. 모든 남자의 로망은 이렇게 장인이 되는 거고. 예. 언제든지 로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언제든지.
4: 동물 사랑 넘치는 남편에게 두 손 두 발 닫은 아내.
8: 엄마 그 안에 더 있다. 엄마 찾아간다 이제.
0: 그래도 봐라.
8: 수리수리 들어갔다. 아니 아니 엄마 저기. 엄마 저쪽으로. 아니 아니. 아니 엄마 저쪽에.
0: 문 닫아라.
8: 엄마 저 엄마 찾아갔어요 이제.
4: 드디어 엄마와의 상봉 완료. 이제 깨끗한 집에서 편안히 쉬어. 바쁜 일 끝에 늦어진 점심시간.
0: 예.
4: 마음이 급해진 아내가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8: 엄마가 항팀이 좋아하셔가지고.
0: 엄마야.
4: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이유는 함께 사는 친정 어머니 때문. 세 달 전 친정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서 이곳에 모시게 됐는데요.
8: 혼자 보고 되겠습니까요?
12: 어디 드시나요?
8: 같이 드시다. 얼굴이 암만 여보세요.
12: 네?
8: 엄마 머리카락만 안 빠졌으면 괜찮은데.
12: 얼굴이 암만 여보십니까?
13: 아니요.
12: 일장 말라고. 아,
8: 엄마 원래 뭐 좀 마른 행위라서 그런데. 엄마 괜찮아요. 요번에 엄마 뭐 이제 요거만 끝나고 나면 엄마 입맛만 찾고 식사만 잘하시면 괜찮아지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4: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어머니.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신데요.
8: 아, 엄마 우리는 알았어.
4: 이런 어머니가 항상 마음에 쓰이는 부부.
7: 엄마 나가지고 큰일 났어. 나도 엄마 나가지고.
0: 그냥 알 잡숴야 되는데.
8: 알는 건 이해한다.
4: 장모님을 모시자고 먼저 나섰던 병규 씨였습니다.
0: 여기가 참 자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쉬시는 자리 휴양 시설로서는 막 뭐 최고 좋죠. 거기다가 맞다리니까 만만할 거고 그죠? 사위는 좀 불편하겠지. 아무리 장모님 사랑 사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딸이 편하지. 며느리
8: 내가 보니까 막 장모 사랑 사이도 맞지만 사위 사랑도 장모네 내가 많이 보이고. 예.
4: 결혼 후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사위를 늘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장모님. 병규 씨에게는 그간 장모님이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귀농한다는 소식에도 누구보다 믿고 지지해주셨던 장모님. 하루빨리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들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부부. 모든 일을 혼자 맡는 병규 씨가 아내는 늘 마음이 쓰이는데요.
8: 남편께서 건강이 요즘 안 좋고 이래서 이거 상황버섯이 몸이 좋다고 하길래 사와봤어요.
4: 얼마 전 과로로 갑자기 쓰러졌던 남편이 항상 걱정이랍니다.
8: 애들 출가시키고 나니까 남는 사람은 우리 집이더라고요.
0: 아, 상황버섯이라?
8: 네.
0: 와, 이건 엄청 비쌀 건데. 아유, 귀한 거.
8: 처음이죠.
0: 이 귀한 거.
4: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는 차 한 잔.
8: 자기 저번에 그 밖에 나갔다가 잠깐 쓰러졌다 했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0: 한 번에 아니고 두 번은 쓰러졌잖아. 당뇨가 수치가 조금 올라갔더라고. 뇌 쪽하고 심장 쪽하고 다 이제 검사를 받아놨으니까.
4: 귀농의 꿈과 동물농장의 꿈을 이루고 이젠 걱정이 없다 생각했던 병규 씨.
0: 이제 추진해 나가가지고 5, 6, 6, 7, 7년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농장도 틀을 잡았고 동물들도 자리를 잡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은 이 다 어떡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많죠. 사실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학교 동기들도 이제 하나씩 죽더라고.
8: 불안한 생각.
0: 아니 그 하나씩 죽어나가. 그래서 조금 이제 아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가 돼 가는구나.
8: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0: 나도 우리 괜찮을 것 같아.
8: 근데 뭐 만약에 뭐 그럼 뭐 어떻더라도 살짝 지나갔거나 그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괜찮을 거예요.
0: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건강해야지만이 저 그다음에 이제 저 동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동물들하고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8: 우리도 건강해야 동물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8: 하여튼 건강도 지켜가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0: 오늘 보니까 당신은 좀 더 예뻐져 보이는 것 같다.
8: 진짜인 줄 안되냐 그러면. 괜찮네.
0: 그래.
8: 쑥스러워라. 건강을 위하여.
0: 예,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이렇게 하자.
4: 다음 날 수십 마리의 동물들의 노래로 시작하는 아침. 며칠 포근하던 날씨가 또다시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훌쩍 내려간 기온. 이런 날엔 동물들의 건강에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9: 가을이래 너무 관심을 못 둬서 가을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올게.
4: 병규 씨의 아침 첫 번째 방문지는 강아지.
9: 가을이가 질표가 많아가지고 자, 가을이네.
13: 먹어.
9: 내가 이제 얘 이름을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해피. 근데 아야, 안 볼게. 가을아, 가을아. 가을아, 괜찮아. 화이팅. 야, 자, 한 번 더. 자.
4: 동물 식구들이 많다 보니 아침 식사를 챙기는 데만 해도 두어 시간이 훌쩍이라네요. 이번엔 고양이를 찾아온 병규 씨.
9: 이리 와. 고양이가 어디 갔어요? 어이, 또 들어가야 큰일 났다.

0: 빨리 가. 그거 내가 씁니다. 이리 와.
1: 이것도 아무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에? 너 왜 자꾸 그렇게, 어? 너 여 들어오면 안 되는지. 가자.
2: 기니피그들도 함께 지내고 있었죠.
1: 어, 이거 또 나도,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쥐템은 안 먹이고는 안 됩니다. 진아, 여기 자, 먹어. 여기 새끼를 세 마리 놔가지고. 그래, 맛있어. 이놈들도 추위에 고생해요.
2: 맛있게 먹고 건강해. 꽁꽁한 추운 겨울, 동물 식구들은 병규 씨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따뜻하게 보내는 중이랍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 오늘 안 바쁘나 그래? 아유, 어, 반갑다 그래. 아이고, 원래 추워가지고 며칠 모았어요. 가자, 가자.
2: 병규 씨의 가장 친한 고향 친구. 손재주가 많은 친구에게 허술해진 농장 보수를 도와달라고 한 건데요.
1: 나무라야 이쁜데. 봐봐, 두 개 사서.
3: 무보수로 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밥이나 사주고 하는 거죠. 뭐 고향 친구 이거 뭐 돈 줄 게 뭐 있습니까? 돈 준다고 받겠어요? 맛있는 밥이나 사주지. 이래 해놓으면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 재밌잖아. 나는 이게 취미 생활. 번호 따로 있고 이게 취미.
2: 고향 친구 덕분에 농장 울타리도 병규 씨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1: 알파카 한 마리가 앞발이지 상천지 부스름인지 피부병인지 모르겠어. 잡아가 봐야 돼. 그래, 그걸 좀 잡아보자고.
4: 그거? 네? 그거 어떻게 잡아?
1: 아, 내 사료를 좀 들어가가 조금 주면은 그냥 사료를 줬는데 조금 더 주자고. 자, 여기서 이거 저 놈을 잡아야 되는데. 아, 그러지 말고.
4: 이거 잡나?
1: 아니, 얘. 얘를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 사료를 주면서 잡아야 되거든. 자, 이러면 당신이 사료를 주면은 내가 잡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2: 친구 온덕에 알파카 치료까지.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기회만 보고 있었답니다. 눈치 백단인 알파카.
1: 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시간만 잡고 가고. 기다리지 마라. 일단 여기 수건은 여기 있다.
5: 침뱉어.
1: 어, 이거 카메라에 렌즈에 침이 뱉어가지고. 어, 자, 됐다. 자.
2: 온몸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1: 아, 이게 수컷이거든. 이 세 마리 낚아 안 것이고.
4: 이걸 붙잡아봐, 쉬운데.
1: 아, 그거는 잡기 쉽지.
6: 아니, 얘들 붙잡을까? 가기 어.
4: 아. 야, 자,
1: 아니, 선의를 그러면 저쪽 집으로 보낼까?
6: 예.
2: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더욱 난폭해진 알파카들.
1: 이쪽이 원래?
4: 이걸로 하면 야가 겁을 먹는다.
1: 그러니까 이거 끌어 탁.
5: 공격하진 않죠?
4: 여기 지금 장아찌로 가라.
6: 선이야.
1: 자, 선이는 돼, 괜찮아. 가만히 있어. 이거는 잡았어. 이거는 되는데.
4: 이기요?
1: 아, 여기 잡면 돼. 선이 너를 가자.
4: 너 저리 가.
1: 자, 이건 쉬워. 자.
4: 너 때문에 안 되겠다.
1: 가. 선이. 그래가. 이리 와.
2: 우여곡절 끝에 선이를 격리 조치하는데요.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상처난 녀석을 잡아서 치료해야 하는데 과연 병규 씨는 알파카를 무사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암컷 쿠키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수컷 써니를 격리시켜 보는데요.
1: 됐다. 아까 그 개 목살이잖아. 선이 입장에서는 이놈이 와이프야, 와이프. 지 와이프를 그러니까. 와이프를 그러니까 신경질 나지. 자, 봐라. 선이를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문 열어놔볼래? 선이를 보내야지. 이 침뱉는 거 봐라.
4: 자식아.
1: 가만히 있어. 자. 그, 여쪽 편에 있지, 그죠?
4: 잘 쳐놨다, 이게.
1: 그렇지.
7: 동영상 찍을까?

0: 그런데 그때 더욱 예민해진 쿠키.
1: 많이 불편했어.
2: 그래.
1: 봐라.
2: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
1: 이쪽에서 봐야 돼. 이쪽에서.
2: 그렇지.
1: 여기서 봐야 돼.
2: 그러니까.
3: 뭐야?
0: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
4: 우선은 머리가 잘 안 되는지.
5: 많이 됐는데 어떠세요?
2: 아우 예. 사실 속으로 걱정되죠. 저희 그냥 간단하게 치료가 되면 되겠는데 그 알파카는 사실 그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파카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0: 귀농 8년 차에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한 지는 4년 차. 웬만한 동물들의 치료는 병규 씨가 직접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1: 친구 딱 붙은 거 있어라. 딱 붙은 거. 왔다. 됐다. 딱 붙은 거. 됐다. 자. 아니, 그 알고 있어. 자.
6: 왜?
1: 주사.
6: 됐어.
1: 주사 좀 맞으려고.
6: 됐어.
1: 아이고, 털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6: 눈 안 보이면 돼.
1: 안 들어간다.
6: 하지만.
1: 그 얘기가 그 의사님이 내보고 주사 놓겠냐고. 안 들어간다 카더라.
6: 응?
1: 됐다. 됐다.
6: 아니 조금만 참아. 너 안아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0: 상처를 마주하고 있자니 병규 씨 마음이 아파옵니다. 동물들이 많다 보니 때론 아픈 동물들을 다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6: 그런 거 뛰라 하더만.
1: 다 뛰러 가자. 뛰는데 이게는 나 상처가 싶은데 상처가 아니고.
6: 딱지제.
1: 딱지라 괜찮아.
6: 나왔어. 이거 전부터 풀어줘야 되겠네.
1: 잠깐만 이거
6: 치료도
1: 한 번 튄다니까 티. 튀니까.
6: 다음에 치료
1: 다음에 또 해야 돼. 이틀에 한 번씩. 내가 명의라니까 명의.
6: 명의라고.
1: 조선시대 때
6: 명의.
1: 허주의 다음으로 이제 명의가 되는 거야. 됐다. 야는 수건 빗겨 낸다.
6: 고생했어.
1: 쿠키 고생했어. 빨리 나서라. 아이고 그래 고생했어. 잘했다.
0: 아픈 동물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르는 죄책감이 차오릅니다.
1: 전도는 아프다 어떻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조금 일찍 발견했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관리 부주의 아닙니까? 관리 부주의.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예.
0: 사업과 동물 기르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간 열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았는데요.
1: 아 여기 있네. 저녁에 제가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만듭니다. 이렇게 한.
6: 진짜 보고 싶네, 그죠?
1: 아유 보면 마음 아프지 뭐. 나 이 사진만 보면 너무 아픕니다.
6: 목도 길고.
1: 목이 길었어요.
6: 초코가
1: 눈. 목이 길고. 요 놈이 오늘 그 선입니다, 선이.
0: 4년 전 처음으로 입양했던 알파카 초코. 하지만 1년 만에 새끼를 낳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1: 아휴, 지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지금도 살았었으면 선이 동생도 낳았을 수도 있어.
5: 마음이 좀 많이
1: 아유 안 좋죠.
6: 아, 그 첫 적이라고 할까? 우리 집이 처음 왔잖아요, 알파카가.
0: 동물농장의 꿈을 키워주었던 알파카.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만 이유도 모른 채 병규 씨의 사랑을 뒤로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 초코. 초코가 세상을 떠난 후 병규 씨는 한동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움과 자책이 심했다고 합니다.
1: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 응?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
6: 너무 슬퍼요.
1: 아이고 이제 생각하지 말자. 그 기존 있던 거 지금 있으니까 있는 거 더 잘 키우고 또 선이를 더 잘 우리가 더 잘 기르면은 그 초코한테도 덜 미안하지.
6: 많이 안 좋다. 사진을 보니까 또 다시 보고 싶고 그렇잖아.
0: 귀농 후 병규 씨에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던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감사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병규 씨에게 바람이 있다면 동물 식구들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살피는 것. 그렇게 평생 이 농장에서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0: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아유, 그렇죠. 염소사료 사는 거는 우리 농장에서 5분 거리에 그 있거든요. 사료 사가 먹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2: 똥도 치워주고 맛있는 것도 계속 사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나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1: 아, 그거야 사람이니까.
2: 애들 간식 살 때 내 간식도 사주세요 이제.
1: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 뭐 지금 아가. 아,
2: 그러니까 사줘야지.
1: 알았어, 앞으로 고려해 볼게.
2: 나중에 퇴직하면 동물들을 꼭 한번 키워보겠다고 했었거든요. 당신은 그 이거 동물 키우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1: 이제 그렇지 뭐.
2: 더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1: 아유, 할 거 다 해봤어.
3: 각별한 동물 사랑 덕분에 귀한 사료를 구하는 번거로움도 병규 씨에겐 행복이랍니다.
4: 네 개 한 개입니다.
5: 네 개 한 개 맞습니다. 한 개가 충분히 안 됐다 하네요.
3: 다섯 마리의 알파카를 위해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료. 알파카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먹는 것도 까다롭다는데요.
1: 이 사료 속에는 옥수수 성분이 적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오로지 요거 요 사료만 한국에 생산되는 중에서는 요거만 알파카를 먹이는 거예요.
6: 엄청 비싼 건데.
1: 좀 비싸죠. 다른 사료에 비해서 비쌉니다. 예.
3: 비싼 몸값만큼이나 비싼 식사를 해야 하는 알파카입니다. 시내 나온 김에 부부가 들른 곳은 한 동물원인데요. 모처럼 부부 데이트라도 하려고 오신 건가요? 사실 이곳은 병규 씨가 귀농을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동물들 사이에서 어머, 알파카도 보이네요. 병규 씨의 알파카들도 이곳에서 입양한 거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아, 안녕하세요. 아유,
1: 예. 예, 반갑습니다.
2: 잘 지내셨어요?
1: 예, 예.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7: 네. 어서 오십시오.
1: 예, 예. 예.
2: 얘들아, 안녕.
1: 이거 나와봐. 예.
2: 지금 쉬는 시간인가 보다.
8: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새끼를 뵀어요.
1: 요런. 아, 요 조그만한 게요.
8: 새끼를 베가지고
1: 아, 저
2: 흰색이요.
1: 예, 흰색이 예.
8: 배가 무거워지면 예. 엉덩이는 살이 쪘는데 그 예. 등뼈가 드러나요, 저렇게.
1: 예, 예. 아, 예. 이사님,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8: 네. 아, 이거 피부병이에요, 저게.
1: 피부병입니까?
8: 네. 예. 진드기가 파고들어가지고
1: 예, 예, 예.
8: 지금 이거 심한 거예요, 이제. 아, 발을 네. 뛰어넘어요.
1: 예.
8: 혈관을 타고 목 뒤로
1: 가. 예, 예. 아, 큰일 날 뻔했네. 네. 빨리 발견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8: 목에 있을 때 회장님 관찰을 열심히 하시니까.
1: 아우, 저는 뭐뭐 네. 뭐 아침에 사료 주면은 네. 사료 주고는 무조건 붙어 섰습니다.
8: 너무너무 이뻐하십니다. 여기 가 보면 알파카가 알파카가 아니고 돼지예요. 정말로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너무 많이 사료를 많이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동물들이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이제 자기네들도 보답을 해야죠 이제.
1: 아, 지금 요거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죠? 예, 내 뒤에 있으면 바로 가. 이게 예, 예, 그렇다고.
8: 앉아 일어서 이런 훈련 이런 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1: 아, 그렇습니까?
8: 네, 손님들한테 큰 절하는 거 이런 건 예. 훈련이 굉장히 쉽거든요.
1: 아, 알파카가.
8: 그럼요.
1: 그래요.
3: 체험농장 운영에 있어 또 한 수 배우는 부부. 병규 씨도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입양하고 싶은데요.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낙원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병규 씨. 부부는 오늘 또 하나의 설레는 꿈을 꿔봅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 어휴, 서남댁이 어쩐 일이야? 아, 할머니 보러 왔구나. 아, 그래요?
3: 암투병 중이신 장모님을 만나러 온 처남.
9: 우리 막내 아들 대원행 지점장님 됐는데 오늘.
10: 그거 다 잘려요.
11: 그런 거 안 나온다.
3: 요즘 들어 부쩍 약해진 장모님.
12: 아직도 난다.
9: 기침 나는 게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제는 뭐.
12: 말 빠져가.
9: 머리카락에서 쑥 다들러 빠지고 없어. 에휴, 저리가.
13: 그래. 점점 더 빠지니까.
9: 많이 빠지셨어.
13: 위에

0: 거의 없는데 지금.
1: 근데 엄마가 이제 아침 일어나시면 자꾸 이렇게 만지시니까 자꾸 빠지시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도 모자를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모자 아직 안 해도 된다 하지.
2: 모자가 잘해야겠다.
3: 3개월 전 췌장암 선고를 받고 병규 씨의 권유로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계신 장모님. 하루빨리 완치되시길 모두가 바랄 뿐입니다.
4: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래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오고 올 수 있을 때 이제 좀 오고 있습니다.
1: 우리 오남매하고 엄마하고 저기 여행이라도 가고 이래 해야지. 잡숙실은 자꾸 잡사야 되고 엄마 그래가 봄날까지는 어째 좀 빨리 잡숙고 해가 좀 기운 차려야지 엄마. 알았지 엄마.
3: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어머니는 전처럼 건강해지시리라 더 굳게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팔공산 중턱. 24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병규 씨 부부의 하루.
1: 시치기도 있고 미역국 있어요. 미역국도 이렇게.
5: 그 미역국 조금만.
3: 남편 식사 준비로 분주한 아내. 그런데 동물 생각뿐인 병규 씨.
5: 잠깐만 자, 요 바깥에 가서 동물 그 집에 불 꺼주고 올게. 그
1: 아니 그 빠지게 다 했어요.
5: 어? 금방 1분 만에 갔다 온 건데. 네, 갔다 와야 돼.
3: 밥 생각은 뒷전.
6: 계속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밤에도?
1: 몇 번 나가는지 안 세어봤는데 한 네다섯 번은 나갈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까지. 자는 거 싶어도 이러다 보면 없고 또 동물 보러 가고 없고.
3: 버릇처럼 되어버린 동물 돌보기.
7: 저녁 때도 쉬지도 않아요.
5: 아우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동물을 자주 와보면 와볼수록 동물들은 덩어리가 광이 나고야 눈이 반짝반짝하고야.
3: 쉴 틈 없는 병규 씨의 관심이 바로 이곳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
5: 이제 새끼들이 있으니까 불을 밤에 많은 강을 켜주니까 이렇게.
3: 인정 많은 동물들의 아빠 병규 씨.
5: 아까.
3: 혹여 밤새 배고플까 봐 동물들 입맛에 맞게 야식까지 챙겨줍니다. 이러니 포동포동 살찔 수밖에요.
5: 들어갑시다.
3: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병규 씨.
5: 아유 오늘 뭐 갈비, 이게 소갈비도 있고. 진수성찬해.
3: 아내의 저녁 상차림에 무한 칭찬을 쏟아냅니다. 이젠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39년차 부부.
1: 자기가 오시면서 심심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쉬고 싶을 때 있는데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볼 게네 나는 한갑 원래 진갑이네 내가.
5: 더 좀 마시겠습니다.
3: 어느 날 뜬금없이 귀농 후 동물들을 키우겠다고 한 자신을 묵묵히 따라와준 고마운 아내.
5: 평소에 뭐 경상도 남자들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평소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8: 하나님 주신 복이라도 있어야 너무
1: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8: 너무 복은 걸로 봐도 못 판단 겁니다.
5: 아 고맙지.
1: 그렇게 하는 말이 하는.
5: 그 어떻게?
1: 그거 말고.
5: 어떻게?
1: 여보 고마워.
5: 여보 고마워.
1: 해봐요.
5: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진심이야.
1: 나도 고마워요. 항상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지금부터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또 인생이 이만.
5: 밥 먹다가 화이팅 한번 하나. 자 화이팅. 자 잘 살아보자.
1: 열심히 살아봅시다.
3: 팔공산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농장. 오랜만에 찾아온 따스한 기운에 동물들도 평화로운데요. 농장을 방문한 또 다른 손님. 어 이번에도 꼬마 손님들인데요.
5: 그래. 어 잠깐.

0: 자. 야, 우리 시안이. 자. 아? 아이고와. 시안이. 야.
1: 시내에서 살고 있는 딸과 외손주들이랍니다.
2: 시안, 지진아. 재밌었어?
3: 재밌어.
2: 할머니 집에 오셨겠어?
1: 뒤이어 아들까지 청출동.
0: 우리가 부자지간에 오래간만에 딱 하고 이제 악수까지 해야 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
4: 그렇지.
0: 한번 또 자주 보자.
4: 알았어.
0: 그래.
5: 어머니, 손이가 어디 있어?
0: 잠깐만.
1: 손주들의 관심 1순위도 손이 알파카.
2: 알파카가 돌라고 막.
5: 똥이야, 좀 많아.
2: 아? 손이 많이 컸다.
0: 저 아톰도 조금 주고 갈까?
2: 얘 이름은 초코.
0: 아, 자, 왜 다 내한테 오냐?
2: 아빠가 많이 들고 있어서 그래요.
6: 이리 와.
1: 보고 싶을 때마다 동물 구경 원 없이 하는 손주들. 놀이터 같은 농장 덕분에 손주들 사랑도 한 몸에 받는 병기십니다.
0: 아니 그건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좁아서.
2: 머리 만지마. 제발 머리 만지마.
5: 부슬부슬해.
0: 사과 왔어? 한번 네. 한번 보자. 이름표 이쁘나 보자. 요 아톰도 있고 써니 보람이.
2: 보람이도 있어.
0: 예. 깜식이.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다 이름을 달고. 이거 돈도 만만찮게 들어갔어요. 자, 깜식아. 자, 가만있어. 깜식아. 이놈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깜식아. 뿔이 없잖아요.
2: 그래, 뿔이 없어서.
0: 뿔이 없어서 힘을 못 써요.
2: 맞아.
0: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아이고.
2: 감시가 네 이름표 달아주려고 그래.
1: 오, 이름표 목걸이 달고 더 멋있어진 깜식이네요.
2: 선이래 해야지.
0: 선이 할까? 아, 그럼 그 친구 있어야 되는데. 하하, 큰일 났다.
2: 왜 우리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하면 되지.
0: 이야, 힘들 건데.
2: 한번 해봐요.
0: 아, 자, 알았어.
1: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아, 잠깐만. 예림아, 네가. 그렇지. 자, 오케이. 그래. 아, 우리 애님이 참. 야, 우리 애님이가 지금 마음 뜻으면 막 딱 체질인데.
1: 이번에도 성공.
0: 이리 와. 됐다. 됐어. 그래. 오케이. 자, 딱 힘 많이 들어간대. 내가 딱 잡을게. 자, 그래. 자.
2: 눈 가려야 되는데.
0: 자, 앉아. 제일 끝에 하는 게 안 좋겠네.
2: 제일 잘하네.
0: 제일 끝에야. 우리 애님이 정말 체질이야. 고마워, 마. 사위 보고 한국어가 살아 그래. 우리 시진이 할아버지 농장 이거 할래?
5: 응.
0: 이거 물려받고 싶어?
5: 시진이
0: 이거 선이하고 기르고 싶지 않아?
5: 아니야.
0: 그럼 마.
5: 안돼.
0: 외삼촌 닮았는 것 같아. 어? 우리 시진이도 외삼촌 닮았는 것 같아. 내가 삽을 가져올게. 삽을 더 가져올게. 하고 있어.
4: 뭐야, 뭐.
1: 이번엔 아들과 동물집 청소 시간. 딸과 달리 농장 일이 형 체질이 아닌 아들.
2: 야, 이거 잘 안 돼.
4: 여기 구두
2: 선데
4: 아빠가
2: 이거 안 된다고 했나 봐.
4: 힘들다.
0: 왜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어디 선 거야? 이거.
4: 이게 물이 더 맞고, 힘도 맞고. 이걸 하자 재미도 있고. 뭐 남들 아빠 본인 들고 고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나는 힘들고 싶고. 꼭 예민해요. 냄새. 아까도 한번 숨 쉬고.
0: 하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이걸 과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며느리하고 같이 이걸 행복하게 이걸 참 운영 나갔으면 좋은 게 내 소망이죠. 내가 그런 말을 지금 다소간 안락합니다. 내가 이 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하나 고민을 해봐.
1: 병규 씨 마음 같지 않은 아들입니다.
0: 이런 이만 하겠어요. 잠깐만.
6: 아버지는 이거 또 만져도 이거 만져도 괜찮아.
0: 에이,
6: 이거 있잖아. 아니 이거 염소도 아파갔다. 여기 이엠을 뿌려놔가지고 이거 현재 진짜 좋은 거라. 우리 이게 섞어가지고.
7: 난 이거 집 안에 살까 싶어.
1: 저마다 꿈이 있듯 아들의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법. 병규 씨는 아들과 딸도 자신이 사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병규 씨가 늘 걱정인 자녀들.
8: 편하게 사시는 걸 원하지.
4: 그렇지, 편한 거.
8: 어, 아버지가 아, 사실 지금 퇴직하실 나이잖아요.
4: 우리 나 65시잖아.
8: 본인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으시다니까.
4: 어쩔 수 없지. 뭐,
8: 뭐. 저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4: 본인 다 만났는데 뭐.
8: 이게 너무 행복하시다는데.
4: 그렇지. 갑자기 이거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 생길 것 같아. 네.
1: 무엇이 됐든 병규 씨의 행복을 가장 먼저 바라는 가족입니다. 그날 오후 모처럼 다 모인 가족이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0: 자, 여기 앉자. 당신 앉아라.
2: 아니 아니요, 내가 잡지.
0: 자.
2: 어머니가 제일 제가 반찬 굽고 내가 먹으려 하면 또 먹으려고 이래요.
0: 시골에서 살면은 또 이런 재미도 있잖아.
4: 네?
0: 이런 재미도 있어. 이 맛은 식당에서 아무리 내락해도 낼 수 없는 맛이야.
6: 그러지. 할아버지 한번 알아보자.
0: 어?
1: 온 가족이 함께하니 오늘 고기 맛은 두 배로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꽃다발을 챙겨오는 아들. 병규 씨는 케이크까지 준비했는데요.
0: 40년 가까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1: 오늘은 부부의 39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2: 미안해.
0: 자.
2: 아우, 잘했다.
0: 감사합니다.
2: 자, 그래.
0: 자, 하나, 둘, 셋. 선물.
2: 열어봐야
0: 되는 거야? 신경을 썼는데 칼라라든가 어떤 거 뭐. 당신이 먼저 검은 걸 좋아했어.
1: 와, 감동 그 자체입니다.
4: 오, 맞네.
2: 아, 맞네요.
8: 이거 어, 사이즈도 딱 잘 골랐네, 아빠가.
0: 내가 참 경상도 사나이가 그 말로서 표현을 하고 노래 한 거 할게. 자세는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 좋은 이 행복 아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8: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사세요.
4: 좋은 일도 가득하시고.
0: 고마워.
2: 사랑해.
4: 저도 사랑합니다.
0: 아들, 딸 나도 사랑하고 우리 손주, 손녀들도 사랑하고.
8: 시은이 할머니 얼마나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5: 많이.
0: 시은이나? 시은이. 많이?
8: 빅커가 한번 해드리죠.
0: 시은이. 빅커가 맞고. 어휴, 빅커가.
1: 팔공산 산자락 귀농 생활에서 진짜 행복을 찾은 병규 씨. 앞으로도 열심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병규 씨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0: 자.
2: 밀어.
0: 야.
2: 나 힘들 편이다, 나는.
0: 야. 튼튼히.
8: 어, 튼튼히 없어.
9: 시원하게 됐네요.
0: 그리 말이죠. 준선아.
2: 아, 더 곱게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8: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 카메라 봐. 카메라.
9: 엄마가 더 즐거워.
8: 어, 그니까.
2: 오빠 뭐 그래?
9: 위생적으로.
6: 알파카 코트 안는 느낌이야.
2: 아니, 아까 이렇게 네가 있는데 또 하더라.
6: 또 그래.
2: 어? 선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얌전해졌나 보자. 너무 예쁘다.

0: 같이 통역 장난세
1: 통통통 통통통
0: 나무새
2: 내어봐라
3: 예히
4: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금색 주파 거북 연녀.
2: 이 노래
0: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소금왕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일필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을 하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그었으면 걸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자고 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0: 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크로키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크로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크로키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획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비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뼈아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붙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가노 올림픽 때 미셀 컨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있는 사람 손으로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불로 증가 그걸 그려가지고 실사단 대표해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 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찾다 보니까 가장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그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거려가지고 전시해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의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거기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 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다 같이 통영장당
1: 세 통통당 통통통
0: 나오세
2: 내어봐라
3: 예히
4: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펠즈힐의 미학은 그 어떤 물체와 어떤 도구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활질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미학적인 어떤 지점들을 다 아트 오브 보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다 저에 대한 또는 저의 해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다른 음악이나 그런 것을 이어폰에 꽂고 걷는 것보다 그냥 길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주 사소하게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그런 소리들이 어떨 때는 작품의 뭐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인 그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되게 확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미국의 카라츠라는 곳에서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뭐 활동과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곳에서 오는 굉장한 다양성 그리고 굉장한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0: it's very beautiful. I wanted a stone that was large enough to press all the strings down on my guitar to create multiple artificial bridges because it create a large variety of sounds.
1: I don't want to play over there.
2: Oh, can I use one?
1: Of course.
2: Thank you, I'm sorry.
1: 제가 매일마다 해금을 연습을 하잖아요. 거의 17년간, 18년간 거의 매일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은 즉 매일같이 활지를 세우고 있다는 뜻이죠. 돌 역시나 되게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인 오브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에 삿포를 긁는 행위나 제가 매일같이 활지를 하는 거나 이를 닦는 거나 사실 다 활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또는 그런 이제 질문에서 시작된 곡입니다. 어떤 도구와 그다음에 물체가 정말 마찰을 서로 어떤 표면이 직접 닿아서 마찰이 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모두 다 활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0: 적극적으로 이제 무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시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있고요. 한국 음악을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그런 연주자인데 이제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맹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이거 너무

0: 사실 그 키워드는 저항인데요. 연주자랑 악기랑 끊임없이 서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저항을 조금 더 완전히 이제 악기와 그 도구를 분리시켜서 연주자들이 그 퍼포먼스로 그 저항을 직접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해금 연주자는 항상 오므리고 연주를 해야 돼라고 누군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첼로 연주자처럼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금을 그 울림통의 겉면을 이제 객석적으로 돌려서 여기에 여성을 상징하는 이 가운데 그 제 울림통을 완전히 맞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네, 약간 매니페스토 같은 약간 선언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형태의 곡이에요.
1: 저는 이런 방식의 음악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은 근원적인 소리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2: 매우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악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봤고 관객과 이 공연 사이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것도 흥미로워 분위기도 흥미로웠고요. 저는 아주 예술적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그냥 되게 제 개인적인 어떤 해금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그걸 되게 소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제가 해금을 연주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좀 질문을 가지게 된 지점들에 대해서 그냥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온 거죠. 여성 간의 유대와 여성 간의 감정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대변하기 위해서 해금이라는 악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연주자가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3: I can't bear this distance.
0: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여기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보편성에서 출발한 하지만 어떤 제 개인과도 연결되는 좀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또는 그런 작업을 곧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금색 주파 거북 연녀.
2: 이 노래
0: 들어볼래?

0: 기본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소금화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공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다같이 통영장당
1: 자세 덕덕덕 덕덕덕 자세
2: 내어봐라
3: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유쾌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진도 여성들은 노래로 말을 해요.
1: 노래 음도 상황에 따라서 슬프게 할 때는 슬프게 애환이 담겨서 슬프게 해야 되고.
2: 이로는 대일상 이제 언제 짜고 진정해 갈까.
0: 삶의 방편이죠.

0: 세월은 유수와 같다지만 청춘의 시절은 다 가고 어느새 백발이 가득하다.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 하지만 그 세월이 남긴 귀한 선물이 있으니.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까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돌다 가세 돌다 나 가세.
0: 남도창과 남종화의 전통을 꽃피운 문화의 보물섬 진도. 경랑의 세월에도 꿋꿋이 지켜온 진도의 그 특별한 생명력이 아침의 활기를 머금고 깨어난다. 진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모여든다는 생동감 넘치는 이곳. 바다 내음 가득한 오일장엔 진도 여성들의 치열한 삶과 소리가 있다.
2: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기가 막힌 데가 진도야. 아주 공기 좋고.
3: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육잡이기는 못하고.
4: 산에 가나 밭에 가나 많이 불렀지. 맨단 밭에 가도 노래, 산에 가도 노래.
5: 좀 가까이 오네.
0: 진도 여성들의 구성진 가락 속엔 오랜 서름의 세월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섬이지만 농경지가 많아서 열의 일곱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진도의 농사일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의 몫이었다.
6: 진도는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이니까. 그리고 유배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도만의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여성들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사 노동의 분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논일 밭일을 여자분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단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진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애환을 녹여내고 달래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노래예요.
0: 농촌의 여름은 무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봄에 뿌린 씨앗이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진도의 들판. 초록빛 싱그러움과 아름다운 결실은 땅과 햇살과 물, 그리고 진도 여성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것이다.
7: 그냥 나와서 먹은 줄 알고.
8: 그냥 나와서 먹은 줄만 알아. 참말로 해서 자식들 믿게 살리고 하려고 하면 이 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 옛날에는 다 그랬지.
0: 고단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진도의 여성들.
9: 미쳐서 밥에서 끼를 먹고 또 돈 벌러 간다고 산가시니까 돈 벌어야 자식들하고 또 살 것이라.
10: 옛날에는 부모들은 오직 아들만 생각했잖아요. 딸은 아예 공부를 같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아들.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갖고 우리 어머니랑 모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랑 나랑 모하러 가서 한 대 모도 제가 하러 다녔어요. 어머니랑 모내기를.
11: 아니 보내고 되고.
0: 진도의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들판으로 나와야 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루하루 견뎌온 고단했던 삶. 그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노래였다.

0: 배나 보는데 기포도 많아.
1: 김 매는 거, 또 고추 따는 거, 뭐 구이자 따는 거, 뭐 이런 거의 모든 농사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 여자들의 몫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입는 것까지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목화를 타서 실을 만들고 또 그걸 배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낮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낮에는 바깥 일에 들 일이 많으니까.

서리렁 찰또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서린 남도의 섬에 또 다른 삶의 소리가 흐른다.

0: 강강술래는 추석날 전후 달밝은 밤에 펼쳐지던 부녀자들의 민속놀이다. 여성의 놀이가 적었던 그 시절에 활달한 여성의 기상을 보여주는데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방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며 마을과 마을의 화합을 염원하던 강강술래. 여성들에겐 축제의 장이었다. 진도의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강강술래를 접했다. 그리고 그 구성진 소리와 함께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1: 따라 따라 막내 따라 강강술래 밥 잘 먹고 굳게 커라 강강술래 인두코보시네 전지
0: 어린 딸이 굳게 커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진도의 여성들은 강강술래 노랫말에 자신의 소망을 담았다.
1: 22살 먹어서 이 동해리라는 진도면 동해리라는 마을로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고 사는데 밤에 강강술래 소리가 아주 들키더라고요. 그래서는 무슨 강강술래가 우리 마을에서 보면 명절 때면 엄마들이 우리 마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강강술래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사살 가니까는 바로 우리 큰 집 옆에 기아집 마당이 큰데 거기서 한 30명을 조직해갖고 그렇게 강강술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고 싶어 할 줄 아니까 늘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르게 빼는 것도 조금만 빼. 강강술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알아먹지 않아. 무슨 놀이든지 이렇게 장단을 제일 많이 보거든. 그렇게 꼭 그것을 뛰고 제일
0: 진강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요즘도 진도 여성들에게 강강술래는 삶의 노래다.
2: 문지 새끼를 잡았네.
0: 매운 시집살이와 힘겨운 농사일에 지친 옛 여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가슴에 쌓인 한을 소리와 춤으로 떨쳐버리는 시간. 강강술래는 진도 여성들에게

0: 들고 나가라고. 그럼 여기
1: 같은 게 지금 전수야 이제.
0: 여기 손 잡아. 옛날 할머니들 고생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할 때 강황술래 그 속에서도 재밌게 했던 이 놀이를 맥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2: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밤하늘의 달처럼 둥근 원무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놀이와 소리의 향연. 그 화합의 소리는 진도 여성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된다.
3: 걸어갈 때는 춤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제 자진 머리가 나오면 이제 억신억신 뛰면서 웃고, 이제 김강술래 할 때는 달떠온다 달떠온다 사랑이 얽혀서 그게 달떠온다 하면은 막 어떤 분들은 울고 막 그래요.
2: 소리와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강강술래. 구성진 가락에 가슴에 한을 싣고 사뿐사뿐 발디딤새에 신명을 담고 다채로운 놀이에 웃음을 담아 한바탕 뛰어노는 해방의 시간. 그 진한 남도의 소리와 함께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그렸다.
4: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대회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할머니의 티를 이루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5: 그 여성들의 놀이 문화잖아요. 여자들이 아랑네들 옛날에 뭐 달이 뜨면 달 밝은 밤에 나와서 놀이 문화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도 그런 세대셨어요. 강강술래를 들으면 그냥 당신도 모르게 달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이러는 건데.
2: 강강술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의 혼란기를 거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잊혀졌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강강술래는 여성 공동체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신명으로 평가받으며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0: 그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 땐가는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자의 한풀이도 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 있었던 말을 옛날 사람들은 놈한테 가서 속임말도 못했어요. 쫓겨나니까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런 말을 강강술래 설설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더라고요.
2: 강강술래의 문화재 지정 당시 진도에서 최초로 보유자가 된 양홍도 명인. 그녀는 토속적이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가난과 서름의 시절을 소리에 실어 진도 여성들을 위로했다.

그 뜻을 이어받은 진도의 여성들이 오늘도 강강술래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하늘 신명으로 슬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강강술래. 보름날 밤을 밝히던 그 화합과 신명의 놀이는 여성을 넘고 진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자리매김.

0: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왔던 소포리 사람들. 그곳엔 농사일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있다. 절절하고 가슴 시린 가락 사이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진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가슴에 쌓인 서름이 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1: 아두

0: 밝은 세상에 다늘 끝내 밤이로는 백일쌈하고 낮이로는 파라고 메고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부달라고 나를 일라서 글공부나 시켜주래.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돌거나. 밭이 옆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땀을 찍찍 흐르고, 집이 오면 또 보리쌀 끓여서 열두리 씻고 밥을 해서 창을 차려 드리고 나면 뭐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고, 애기 여기 옆구리다 젖먹이고 밥잠 먹고 그저 가서 일백기는 몰랐어요. 일백기.
1: 열아홉의 시집아 안못 보는 시할머니 수발과 어린 시동생까지 건사하며 살아온 한많은 세월. 한남이의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굽이굽이 삶의 고개를 넘어왔다.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2: 손님 마늘 까는가?
1: 소포리 노래방 회원이자 사촌 동서인 박미정 할머니.
0: 아이고, 박관님.
1: 외로움을 달래줄 정다운 밭. 그리고 정성이 깃든 먹거리와 함께 지쳐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온다.
2: 큰 엄마가 왔는가? 응, 큰 엄마랑 잡숙에 그래서 구워 갖고 와서 맛있어.
3: 안 잡숙가 무슨 기름 거 들어 갖고 왔냐, 저 잡숙에.
0: 싸먹기 반 까먹고
2: 상도 그만하라게.
0: 반 까먹어.
2: 요새 편찮아갖고 무슨 못 잡순다 그래. 이런 거 또 입맛 조금 고칠란가 라고 해 갖고 왔습니다.
1: 비가겐 후 청량해진 날씨만큼 정다운 벚과 함께 걷는 길은 가볍고 경쾌하다.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한남리 할머니가 직접 일구고 갖고 온 소포리 노래방. 1983년 문을 연 이곳은 소포리 여성들에게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다.

0: 깨는 원수라고 몰아내도 등기 등당이 등당이 넌
1: 이라는 틈틈이 노래방을 찾아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 소포리 여성들은 그 해방의 시간을 통해 마음속 시름을 비운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채워진 신명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2: 흥이 많으니까 말도 못하게 재밌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장단 음악 그거 뺏기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 순간에는.
3: 저는 한남네 어머니와 그 소포리 노래방의 정말 큰 역할은 바로 그 노래들의 소중함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상기에 내고 또 노래방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러니까는 발굴이라는 게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거를 다시 되찾은 거죠.
1: 한남네 할머니의 든든한 수제자인 이옥지 할머니가 오늘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더위에 지친 노래방 회원들에게 든든한 보약이 될 여름의 별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고 그 구수한 냄새와 함께 소포리 노래방엔 정다움이 깃든다.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의 미소에 고즈넉했던 집안도 어느새 분주해진다. 노래방 회원들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진도 홍주로 달랜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다운 시간.
4: 한번 한 자리 해볼까?
0: 아이고 대고
4: 처음 갔을 때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죠. 그래갖고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노래를 개치더라고. 엄매들을 그러면 저녁에 파자극 갔다가 오면은 이제 가면 엄매들은 다 가서 누웠는데 이제 우들은 늦게 가. 그러면 한남님 선생님이 먹을 것을 또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 그런 거 돼갖고 먹으라고 주고 또 앉아서 부르라고 따뜻한 데도 앉히고 그래갖고 잘로 거기서 노래를 피운다고 피했어.
1: 시원한 비를 맞고 생기가 돌아오는 처마 및 호박꽃처럼 소포리 여성들의 마음도 노래와 함께 생기가 돌아온다. 한남녀 할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소포리 소리꾼들. 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는 세상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5: 늘 가슴 절절한 아픔들이 이 어머니들 소리 속에서 늘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말 소리를 하는 전공하는 소리꾼들이 하는 소리보다도 어눌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노래는 체화되어 있는 삶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뜨겁고 그러거든요.
1: 불맛과 시간을 머금고 푹 고아진 백숙.
6: 한눈 샀구만.
1: 그 진한 국물만큼 소포리의 여름은 깊어가고 노래방의 소리도 깊어간다. 노래로 말을 하고 가슴으로 부르는 소포리 여성들의 노래. 그 노래가 있어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를 견디고 오늘을 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꾼다.
7: 재미가 꺼지 말라 한나들.
6: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죠.

0: 된다.
1: 세상 만물은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0: 이시로고
1: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땅의 정직함. 그것이야말로 농사를 주업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삶의 원칙이었다. 어머니의 품처럼 정답고 푸근한 땅, 그리고 들판을 울리는 어머니의 노래, 바로 남도 들노래다.
2: 진도의 남도 들노래는 처음에 지정될 때도 조공래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조공래 선생님의 딸인 박동래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진도의 특성이다. 그것은 진도 여성들이 논농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특별한 점이고요.
0: 열두 오르라를 다 걸고

0: 이름난 소리꾼이던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레 진도의 토속적인 소리를 익힌 소리꾼 조공예. 그는 꾸밈없는 소리에 강인함을 간직한 진도 소리의 어머니였다.
1: 제가 조공래 선생님 육자배기 뭐 이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 소리꾼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이분이 도대체 진도에 사시면서 일하면서 언제 이 노래를 다 배워서 하실까? 본인이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목 안에 있는, 우리는 소리꾼은 몸이 악기라고 하니까 몸 안에 있는 그 악기가 굉장히 훌륭하셨고요.

0: 한단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1: 조공의 명창의 뒤를 이어 남도 들노래를 이어가는 박동매 명창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40년 된 창고를 두드리며 지난 추억을 돌아본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낭낭한 장구 소리, 어머니의 노래처럼 그립고 다정하다.
0: 소리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간섭하고 요거 이렇게 줄도 좀 당겨주고 이제 북은 많이 못 쳤어도 장구는 제가 많이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좋고 낭낭하니 그럽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1: 조공래 명창은 여성으로서는 혹독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을 소리로 달래며 마침내 명창의 반열에 올랐고 진도 여성들의 삶이 담긴 들노래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다. 노동의 소중함이 담긴 남도 들노래, 그 소리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0: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이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때 그 우리 어머니 때 그 전성기를 뭐 전자도 안 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완전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들노래가.
1: 조국내 명창의 사후 남도들 노래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 이것도
1: 그렇게 더욱 진도의 여성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도들 노래를 지켜왔다. 남도들 노래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노래다.
3: 이거는 저실살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할 때 이제 수건 쓰고 일하면 수건이 벗어질 감성 게 된담 냉풀을 이렇게 감고 또 뜨거울 때는 이것이 또 이제 그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옛날에 썼어요.
1: 옛 여성들이 남긴 소박한 삶의 지혜, 들노래의 전통을 지켜가는 진도의 여성들은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는다.
4: 농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래가 그 동작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게 장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그 장단에 맞춰서 하면은 동작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1: 이제 모든 채비가 끝나고 들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

남도 들러리는 진도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모를 찌고 모를 심고 논을 매는 일년 농사의 모든 과정이 들러리의 힘찬 가락 속에 담겨 있는데, 목청 좋은 소리꾼의 선소리를 들으며 들판을 누비다 보면 농사의 힘겨움도 모두 사라진다.

0: 이렇게 일하면서 흥겨우게 노래하면 춤추고 그게 우리는 참 재밌어. 아 힘든 것도 다 잊어보고 여고 오면 그냥 해서도 다 풀어보고 야 재밌어요.
1: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나
2: 하루 종일 허리 숙여 모를 내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김을 매는 농사일의 고단함도 구성진 아리랑 가락에 모두 풀어버리고 진도의 여성들은 풍요의 내일을 꿈꾼다.

0: 진도의 어느 산자락. 박동매 명창은 그리운 이를 만나기 위해 산길을 오른다.
1: 혹시 우리 그 우리 엄마가 더 살아 계셨어도 그 길이 그 길이고 이 길이.

0: 이 기르겠구나. 너는 그래도 딸 하나에도 애기들 데리고 고생함시로 삼시로 그래도 들노래 잘 이끌어 나가고 나는 너를 믿고.
1: 무심했던 딸을 탓하는 듯 어머니의 무덤가엔 잡초만 무성한데.
2: 우리 엄매, 아이고 엄매 참말로 딸 낳기는 식구니와 엄매 건데 우리 엄매 외꽃 따고 배꽃 따서 날만 달로 온다더니 어찌 그리 못 오신가 우리 엄매
1: 그리움의 깊이만큼 커져만 가는 울음소리.
2: 두고 갔는가
1: 박동네 명창에게 어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는 그리움이다.
2: 엄매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분께 힘도 하나도 없고 엄매 옆에가 석비가 세워지기를 했는가 반침이 되기를 했는가 반침 못해도 석비는 내가 꼭 세워드릴라 내가 너무너무 철도 늦게 들고 엄매 너무 미안해요
1: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소리도 놓고 세월도 놓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세월이었다. 하지만 서름의 세월을 진한 눈물에 흘려보내고 끝끝내 돌아온 어머니의 품. 이제 남도 들노래는 따스하고 온화한 남도들판의 품에서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것이다. 땅의 위대함과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0: 진도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 날씨만큼이나 밝고 유쾌한 미소가 강성대 명창의 얼굴에 가득한데,
1: 돌아보러 온다고 왔죠. 저거 내일 간다.
0: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동생들과의 만남 때문이다.
1: 딸로는 내가 큰 딸, 그 다음에 작은 딸, 그 다음에 셋째 딸, 이제 한나만 서울까지 있어. 지금 넷째 딸이 온다. 여기 우리 지금
0: 세 자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생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2: 작고 학성통고
3: 저희 어머니는 진짜 그 하시고 싶은 국악을 그 옛날 시절이라 못하게, 부모들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가시고 한이 맺혔다.
1: 내가 내 한이 국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집안에서 못 말리고 또 너희 집 시부모께 너희 집 어른들도 어른들도 이걸 적극 못하게 엄격, 그럴 때는 엄격했어. 못하고 해갖고 내가 그래서 한이 졌는데 내 한을 네가 좀 풀어라. 네가 내 한을 풀어주라 분명히 그랬어. 남도
0: 소리꾼의 꿈을 키우던 이근여 명창. 타고난 재능과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스승 이화중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날개를 펼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맏딸인 강성대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 자랑스런 딸이었다.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강성대 명창은 몇 해 전 고향인 진도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집에 터를 잡았다.
1: 어머니 사진이 지금 어디 깊이 들었을 거 좋은 사진도 있을 거지만 미처 못 찾고 이 사진만 지금 보고 싶을게.

0: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계시면 좀 더 잘할 건데, 좀 성격이 가들가들해갖고 내가 좀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잘했으면 좋을 건데, 그랬다. 세상 여러분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는 홍안이 뜨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르니 내가 어떤 일이 무엇인고. 한번 나차 죽어지면은 풍망산 천흙이 되고. 우리가 백발은 모두가 푸를 적은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다.
1: 강송대 선생님 소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음이 굉장히 다르세요. 목을 넣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식임새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식임새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느낌, 음새,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0: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세상, 내가 심긴 호박방모가 담장을 넘네. 사람은 늙을 것이 아니야. 내가 언간 벌써 엊그제 같은데 82살이라면 참말로 어이가 없어. 그렇게 요번 날 우리 아들이 퍽퍽 운다니까 와서 보더니,
2: 아이고 미 무거워라.
3: 먹지가 제일이야.
4: 아이고
3: 무거워. 먹어봐야
5: 돼. 요리. 우와. 한여름 햇살을 받고 빨갛게 잘 익은 수박처럼 제자들을 향한 명창의 마음도 단단하게 연그러 가는데.
3: 자, 먹어. 먹고 마음 돌리고 시원하게 먹고 공연 잘해야 돼.
2: 선생님 오늘은 공연을 육자배기하고 또 어떤 거냐.
0: 전에 눈이
5: 오늘은 강송대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날. 제자들은 공연을 앞두고 스승의 집에 모였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스승의 귀한 가르침.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스승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뻐꾹새 오는 여름이 오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다짐도 새로워진다.
6: 여름인 줄 알건 내다 나무 아비타고
3: 이봐
0: 응경 노래.
5: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스승과 제자의 마음을 싣고 노래는 한여름 청량한 바람과 함께 고즈넉한 시골집 담장을 넘는다.
6: 꽃나이
0: 아무래도 감정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으로 내놓는데 모든 사람 그 삶에 곁들여서 그걸 다 겉으로 구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을 노래로 하지 않아요.
6: 밤에나 밤에나 낮에나 낮에나 밤에나 참 사랑이로 골라.
7: 선생님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음이 판소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선생님만의 민요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0: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공략을 한다면 민요는 이렇게 떠는 음을 얇게 얇게 하게 하나하나 여러 음들을 선생님은 세세하게 짚어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진도의 여름이 남도 소리의 신명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소리꾼들은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모든 채비를 마쳤다. 노명창부터 어린 꿈나무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무대.
2: 네, 첫 번째 무대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남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드디어 남도 잡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이를 잊은 노명찬이 열정해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소리 열정에 관객들도 하나가 된다. 진도 소리판의 절정은 진도 아리랑이다. 남도의 흥취 가득한 그 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1: 다른 판소리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안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제각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재밌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정신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까지는 무조건 많이 가르쳐서 좋은 제자를 내놓음으로써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듯이 강송대도 이름이라도 남아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양성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 그것입니다. 바로.
0: 바다로 외지로 떠난 남자들을 대신해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지켜온 세월. 그 힘들고 퍽퍽했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가슴의 한은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진도 여성들의 소리는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도의 보물이 되었다.
3: 진도 여성에게 있어서 노래들은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쌓인 그런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라고 할까요?
4: 지금 우리가 민속이라고 얘기하고 문화재라고 얘기하고 또 전통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누가 지켜왔습니까? 그 여자들이 지켜온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럼 그 지켜온 그 전통 문화는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술, 노래와 이야기와 혹은 이 의례, 이 시김이라든가 다시 얘기해서 의례, 이 의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진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여성들이 지켜온 전통이라고 하는 그 맥락,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 날고 새면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아래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을 안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2: 삐아가 저기 좀 봐.
0: 응?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2: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0: 삐아기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2: 삐아가,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도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다같이 통병장성
1: 내어봐라.
2: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한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살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 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무등산 서북쪽의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벼슬길에 나가기까지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봉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의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에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초당 4경입니다. 다산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다산초당 삼경은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넓은 돌로 다조라고 합니다. 그가 차에 얼마나 깊이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0: 다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낯선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니 정말 믿기질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관련된 책을 100권은 읽어야 한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의 독서량과 실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다산 초당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 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9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곡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사인데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 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강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송시열은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 사이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혼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

2부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 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청정한 바람 소리와 물 소리처럼 우리의 고유한 악기 중에도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깊은 음색으로 천년의 소리를 이어온 관악기 대금인데요. 대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대금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악기입니다. 구멍을 뚫어 호흡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연주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할 만큼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대금의 음색을 여러분도 자주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 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발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0: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1: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2: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으로 올려다봅니다.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하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봅니다.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령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6월 3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선거의 주인공. 신분증 꼭 챙기고 바쁘다고? 사전투표로 여유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의 장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사진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서울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들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사진축제.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진을 만나다.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만을 위한 첫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을 전시, 연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 이제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특별히 조성이 되었는데요. 사진 매체를 특화한 국립미술관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다양한 확장성 그리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진